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무사히 출근들 하셨는지 아니면 무사히 등교시키셨는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실 예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첫 곡이 고장난 시계인 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저희 집 시계가 계속 이게 배터리가 왜 좀 빨리 뚝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방전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0분 정도 늦게 가는데 오늘따라 제가 뭐 이렇게 더불어 늦고 이래서 아 진짜 보통 일찍 오거든요. 제가 한 8시쯤에는 회사에 도착하는데 아 아슬아슬해서 얼마나 정말 많이 반성했는지 그동안 늦는 사람들 보면서 쯧쯧쯧 했던 저의 그 오만했던 모습 반성했습니다. 자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9310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도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 오늘 스트리밍 중인데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도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공목 참고하시면서 보고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9310 유료 문자인데요. 1위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4953 쓰는 분이 6월 12일에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저희 플루트 바순 하프 앙상블 팀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 미니벨로 자전거로 라이딩합니다. 아, 미니벨로 너무너무 귀여운 자전거죠. 이렇게 보통 그 바퀴보다 좀 사이즈가 작고 그래서 접이식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는데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무겁긴 하지만 아무튼 한강변을 샤방샤방 가르려고 합니다. 중간에 쉬어가며 팀워크 다지려고 하는데 응원해 주세요 하시면서 못

라이딩 침묵 모임은 안전하게 즐겁게 잘 마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한 잔 보내고요. 청하신 곡 모차르트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 퀘일 191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마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클라우드 튀네만의 바순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바순 협주곡 B플랫 장조 쾌 작품 번호 191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마 아다조였습니다. 클라우스 튀네만의 바순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역시 음악은 저의 진정제가 되네요. 막 방망이질 쳤던 마음인데 조금 전에 바순 협주곡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좀 숨을 쉬어 볼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2601 쓰는 분, 미니 자전거로 한강변을 샤방샤방 달리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귀여운 표현에 카페에서 혼자 엄마 미소 짓고 계시다고 2601 쓰는 분. 아유 그냥 뭐 자유죠. 나는 자유다 아닌가요? 요새 정말 많이 덥지만 그래도 강바람에 의지해서 아 다가오는 여름을 조금 미루고 싶은 그런 소풍족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한강, 그리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천변을 걷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낮에는 너무 찌고요, 요새. 자, 이번엔 베토벤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109 중에서 1악장 비바체, 마논 트로포 2악장 프레스티시모, 이모진 쿠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모진 쿠퍼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109 중에서 1악장 비바체 마논 트로포와 2악장 프레스티시모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온 집안에 퍼지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듣는 거로 좋아요. 424하나 쓰는 분. 아, 공장에 일감 있는데 이 아침 클래식과 함께 모처럼 게으름을 피워봅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울림 좋은 피아노 연주가 내 공간에 흐르면 좀 비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424 하나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4803 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늘 콩으로 들으며 문자 사연 보내고 커피 쿠폰 받는 분들 부러워만 했는데 저희도 애들 방학 맞아 한국 나와서 드디어 문자로 사연 보냅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웰컴 투 코리아 커피 쿠폰 보냅니다. 4803 쓰는 분께 두 잔 보낼게요. 그동안 많이 부럽고 아쉬우셨죠? 김태현님이 미니벨로 샤방샤방 타기 좋죠. 저는 미니벨로 타고 자출하고 있어요. 와, 자전거 출근하시는 멋쟁이 김태현님. 에어로 CK98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우와, 따릉이 타는 분하고 자가 자기 자전거 타는 분하고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둘 다 멋있어요. 따릉이는 따릉이대로 자기 자전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왠지 구력이 느껴지는 느낌? 안전하게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최영경님, 비노씨22 쓰는 분. 윤주 DJ, 저도 정신없는 아침 조회 마치고 교무실에 혼자 있어요. 음악 들으며 진정 중이라고. 진정하세요. 아침 부닥거리. 아휴, 정말 잘 마치셨습니다. 5935, 혼자 듣지 마세요. 좋은 건 같이 들어야 해요 하셔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많이 많이 추천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느꼈던 기분 좋고 행복한 이 느낌.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께 널리 알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5935 쓰는 분께도 커피 한잔 나눌게요. 중대 발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왠지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한 일상. 그 가운데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꿉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토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여름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플루티스트 조성현, 피아니스트 손이룬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콘서트에서는 전 세계를 감동시킨 매기 오페럴의 소설 햄릿의 깊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문학이 건네는 고요한 고백, 음악이 전하는 내밀한 위로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의 온기를 나눌 10분의 애청자를 초대해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의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정성스러운 신청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 해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보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아침에 낭독 음악회 괜찮을까? 아, 근데 무엇보다 애청자분들을 직접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합니다.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플루티스트 조성현, 피아니스트 손이룬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곡의 주제는 뭘 좋아하실지 몰라 다 준비해봤습니다. 거든요. 오늘 고장난 시계, 바순협 주곡, 피아노 소나타, 이번엔 하워드 블레이크의 Make Believe, 케넷 스미스의 Flute, 폴 로즈의 피아노입니다.

외발석이 하려면 눈앞에 하나의 점이 있다 생각하고 응시하세요. 요가 선생님은 그러거든요. 마지막 이 플루트 선율, 아, 이렇게 마치 작은 점으로 숨을 모으는 것 같은, 아, 마지막 호흡이 참 단단하고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워드 블레이크의 Make Believe, 케네스 스미스의 플루트,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추억의 물건이에요. 저에겐 스케치북입니다.

물인 핑가레 동굴, 험준하기로 유명한 킬리크랭키 협곡,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숙하게까지 느껴지는 장대한 자연 앞에서 긴 여행의 피로와 배멀미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맨델스존의 발길은 에딘버러로 향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사 속 비운의 여왕 메리 1세가 살았던 홀리루드 궁전. 여왕이 머물렀던 궁전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 옆에 있던 홀리루드 사원은 폐허가 돼 있었죠. 지붕은 날아가 버렸고 군데군데 훼손된 석조 기둥들만이 쓸쓸하고 처연히 버티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맨델스존은 가방을 열어 뭔가를 펼쳐들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지금의 그 느낌을 간직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의 손은 무척 바삐 움직였는데요. 맨델스존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여행 내내 지니고 다니던 이것, 바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맨델스존은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였지만 동시에 뛰어난 그림 실력을 지닌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맨델스존. 베를린의 유명한 풍경화가로부터 미술 개인 지도를 받았고요. 여행을 할 때마다 스케치북을 지니고 다니면서 눈으로 본 풍경을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맨델스존은 연필 스케치와 수채화를 포함해 약 3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특히 스코틀랜드 여행을 다닐 때 갖고 다녔던 스케치북은 가로 28cm, 세로 20cm의 크기에 수채 물감 사용이 가능한 두툼한 도화지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이 스케치북에는 스코틀랜드 곳곳의 풍경을 담은 30여 점의 작품이 담겼고요. 이 그림들은 교향곡 3번 스코틀랜드가 탄생되는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맨델스존의 그림을 담은 이 스케치북, 오늘날 영국 옥스포드 대학 보들리안 도서관에 보관돼 있죠. 맨델스존 후손들이 그의 유품 관리를 이 도서관에 위탁하면서 스케치북도 영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맨델스존의 스케치북은 보들리안 스케치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스케치북에 담긴 풍경들이 영감이 되어 만들어진 맨델스존의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56 스코틀랜드 가운데 1악장 듣겠습니다. 안단테 콘 모토, 알레그로 운 포코 아지타토, 아사이 아니마토 대단히 활기차게, 그리고 안단테 고메 프리마 처음과 같이 안단테로. 그루트 마주와 같이 위에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56 스코틀랜드 중에서 1악장을 들으셨습니다. 유난히 템포 변화도 많고 좀 자세하게 묘사된 그런 지시어들이었습니다. 안단테 콘 모토, 알레그로, 운 포코 아지타토, 아사이 아니마토, 대단히 활기차게 그러다가 처음과 같이 안단테로 안단테, 코메 프리마,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큰 그림 앞에 서면 아, 참 시간을 좀 잘 분배해서 요모조모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막 저쪽에서는 폭포가 떨어지고 이 앞쪽에는 푸른 들판에 아, 뭐 목동이 양을 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속도가 안단테로 갔다 알레그로로 갔다가 또 아니마토 활기차게 갔다가 다시 평안해지기도 하는 한편의 스코틀랜드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맨델스존의 교향곡 3번 1악장이었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맨델스존이 이 스코틀랜드 지역을 여행하면서 요즘이야 휴대전화로 툭툭 그 사진 찍는 것도 참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스케치북을 펼치고 이렇게 많은 그림을 남길 수 있었을까. 지금의 속도와 그때의 속도는 이렇게 다르구나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음악 그리고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맨델스존이 많은 그림을 남긴 스케치북을 떠올리면서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합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338회 정기연주회 애니그마가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드리앙 페리숑의 지휘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미완성과 숲속의 밤노래 그리고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정서를 품은 작품들을 모아 한 편의 서사로 풀어낸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제목이 애니그마,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숲속의 밤노래도 왠지 깜깜할 거 아니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숲속의 밤도 애니그마와 통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곡 들어보도록 하죠. 슈베르트 나트 게상인발트 도이치 번호 913 숲속의 밤노래 헬무트 프로샤워가 지휘하는 쾰른 방송교향악단 합창단 호른 단원들의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숲속의 밤 노래 들으셨습니다. 헬무트 프로샤브어가 지휘하는 쾰른 방송교향악단 합창단과 호른 단원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앞에 60년대 자료화면이 막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두 곡이었는데요. 먼저 해니 맨시니의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서

문 리버 들었고요. 그리고 거쉰의 영화 Funny Fac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It's Wonderful, 오드리 헵번과 프레드 어스타이어의 음성이었습니다. 문 리버는 8685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햇번이 부른 문 리버를 청하신다고 일부러 문자 보내려고 차도 갓길에 세웠어요. 혼자만의 드라이브 가는 길에 보낸다고. 와, 혼자만의 드라이브라니. 문자 맨날 보내면 한 번쯤 읽어줄만 한데 서운합니다. 하지만 안 읽어주셔도 매일 듣는 왕 애청자라고. 8685 쓰는 분 고맙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8685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고요. 이번에는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라두 루프의 피아노고요. 앙드레 프레비니치 피아노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둘루프, 앙드레 프레비니 주연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조 전해드렸습니다. 1775 쓰는 분입니다. 집 근처 4시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두 달 됐는데 더 긴 시간 일할 사람을 구했다 해서 오늘부터 집에서 쉽니다. 아, 이런 연락 받으시면 마음이 좀 안 좋으셨겠습니다. 막상 쉬니까요. 이 고요한 시간이 선물같이 느껴져서 잘 됐다 생각 드는 아침입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좀 저는 이런 연락 받으면 많이 서운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음악 들으시면서 아유 다행이야 나에겐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선물처럼 있네 하셨군요. 1775 쓰는 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6837 주말 부부인 저희는요 일요일 하루 동해안 바닷가를 실컷 즐기고 남편은 서울로 저는 오늘 아침 6시 정동진역에서 기차 타고 울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울산이라니 진짜 머네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알차게 보낸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이야, 6837 쓴 두 분. 주말 부부이신 두 분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7649 처음 소개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말에만 듣다가 이렇게 연차 내서 평일에 가정음악 들으니 참 좋습니다. 어서 은퇴하고 매일 들었으면 좋겠다고. 은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7649 쓰는 분은 은퇴를 기다리고 계시군요. 그때까지 신윤주 DJ가 가정음악을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은퇴가 한 10년 남으셨다고. 아유,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7649 쓰는 분 고맙습니다. 마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커피 한잔 나눌게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24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국내외 클래식 음악의 최신 소식들을 담은 아침 신문 읽어드립니다. 공연과 음반, 음악의 동향과 화제가 된 사건들까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뉴스와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 신문 지금 읽어드립니다.

6월 15일 가정음악신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제208회 정기연주회가 6월 19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하이든이 생애 말기에 작곡한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는데요. 예술감독 민인기가 이끄는 국립합창단 외에 국립합창단이 육성한 청년 교육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서 풍부한 하모니를 선보입니다. 또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 카메라타 안티쿠아 서울이 연주를 맡고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가 솔리스트로 참여합니다. 2025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가 오스트리아의 명

은 빈 국립음대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2000년생인 박수예는 베를린 한사이슬러 국립음대를 거쳐 빈 국립대학을 졸업했고 조교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모교의 바이올린 전공 교수로 임명되면서 특별한 사명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박수예. 오는 2027년 9월까지 교수 임기를 소화하면서 연주와 후학 양성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두 곡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들으실 수 있는 요셉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1부 마지막 곡 삼중창과 합창 하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함께 하시죠. 소프라노 카밀라 틸링, 테너 마크 패드모어, 베이스 바리톤 한노 뮬러 브라흐만,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바이올린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이고요. 또 이번에 빈 국립음대 교수로 임용된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의 연주로 나단 메슈타인 파가니니아나 전해드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희의 연주로 나담 엘슈타인의 파가니니아나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요셉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일부 마지막 곡 삼중창과 합창 하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소프라노 카밀라 틸링 테너 마크 패드모어 베이스 바리톤 한노 뮬러 브라흐만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신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소식입니다. 2026 몬트리올 국제음악 콩쿠르가 지난 6월 4일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는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 다케우치 고시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샤 괴첼이 이끄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최종 결선에 오른 고시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고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와타나베 사라와 미국의 로렐 가뇽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성악 부문이 해마다 번갈아 열리는데요. 한국인으로는 강동석과 조진주가 바이올린 부문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2021년에 김수연이 피아니스트로는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에스트로 투간 소키에프가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선임됐습니다. 2024년 이 오케스트라를 처음 지휘한 후 신뢰를 쌓아온 소키에프. 수석 지휘자와 함께 예술 자문도 동시에 맡아서 오케스트라의 전반적인 예술적 방향성, 단원 오디션, 순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77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투간 소키에프, 볼쇼이 극장과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랑스 둘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았고요. 2026-27 시즌부터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로 자리를 옮겨서 3년간의 임기를 소화합니다. 또 소키에프는 2027 빈 신년 음악회 지휘자로 내정돼 있어 내년 1월 1일 빈 필하모닉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음악 신문이었습니다.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이끌 투간 소키에프가 지휘하는 툴루즈 카페톨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중에서 사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에스토조, 알레그로 비바체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마에스토조 알레그로 비바체 투간 소케프가 지휘하는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세프 요하임 라프의 카바티나 듣겠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헬무트 브레니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의 연주입니다.

요셉 요하임 라프의 카바티나 작품 85의 3이었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헬무트 브레니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부드럽게 출발하는 하루 마무리까지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대신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우리는 가장 좋은 답을 고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과 정보 그리고 마음의 여유 안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선택을 해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도 대부분 그런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조건 속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고르는 거죠. 어쩌면 지혜란 모든 것을 다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충분하면 됐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괜찮게 한번 보내볼까요?

빌라로보스의 기타를 위한 다섯 개의 전주곡 가운데 전주곡 5번 조대연의 기타 연주로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김철훈님께서 Have a happy day today 음악실 콩님 모든 분들 그리고 수영님 적어주셨습니다. 김은희님도 한 주 힘차게 스타트해보아요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외 여러 애청자분들 시작하자마자 인사 주셨는데 함께 해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김선미님께서 조대현님 작년에 음악실 초대석에서 연주를 즐기시는 모습까지 눈에 선하네요 말씀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하면서 첫 곡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곰돌이 같은 우리 조대현 씨죠. 또 말씀은 어찌나 편안하게 기분 좋은

해주셨는지 오늘 그런 기분 좋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월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음악실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월요일 코너 음악실 매거진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와 한 주간의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요일입니다. 문화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다음 달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는 20세기 프랑스 음악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특별한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7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우리를 프랑스 음악의 감각적인 색채 속으로 데려다 줄 그 소식 지금 전해드릴게요. 더 하우스 콘서트는 2002년 서울 연희동의 한 주택에서 시작한 소규모 공연으로 지금은 대학로로 자리를 옮겨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바닥에 앉아 연주자와 불과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공연을 보는 독특한 관람 방식, 그리고 실험적인 기획, 최정상 음악가들의 참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더 하우스 콘서트의 음악 축제, 줄라이 페스티벌은 관객들은 물론이고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여름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공연이 이어지는 이 축제는 매년 한 명의 작곡가 혹은 주제를 선정해 이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프랑스의 빛입니다. 드뷔시, 라벨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작곡가들부터 평소 국내 무대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미요, 뒤레, 오리크레 비롯한 20세기 프랑스 작곡가들의 감각적인 작품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쇼팽 콩쿨 본선 진출자였던 피아니스트 이관욱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문지영, 박종혜, 박재홍, 플루티스트 조성현, 한여진,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한수진, 김동현 등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최정상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며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것이라고 하네요. 프랑스 음악 특유의 세련된 색채와 절제된 아름다움, 또 실험 정신까지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올여름 라이브 연주의 매력을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7월 대학로에서 펼쳐질 줄라이 페스티벌에 함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리우스 미요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뉴욕 콘체르탄테 준비했습니다. 개희정의 클라리넷, 오윤주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다리우스 미오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계희정의 클라리넷, 오윤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공숙경님께서 주말 동안 행사로 바쁜 시간 보내고 몸의 피로가 덜 풀린 월요일이네요. 음악실과 함께 컨디션 회복해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아유, 고단한 월요일 오전 보내고 계시는데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이병렬님께서도 바쁘셨지만 그래도 힐링하는 주말 보내신 건가요? 어제 어머님 생신으로 시골에 갔다 왔는데요. 감나무, 복숭아 나무 받고 셋째 형님은 텃밭에 옥수수, 감자, 케일, 참깨, 상추, 고구마 이것저것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저거

환경보고 몹시 흡족해 하셨을 때 싶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월요일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제의 클래식 뉴스를 전해드리는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별난 오케스트라 서초교향악단의 소식을 전해드리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었던 2020년. 공연장들은 문을 닫고 음악가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때 서초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서초교향악단은 다소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무려 107곡에 달하는 하이든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하이든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데요. 창단 5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오케스트라가 몇 년이 걸릴지조차 알 수 없는 대장정에 나선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이들을 별난 오케스트라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초교향악단은 묵묵히 연주를 이어왔고 이제 그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반포 심산 아트홀에서는 하이든 전곡 시리즈 34번째 공연 드럼롤이 열리고 다음 달 9일 목요일 같은 장소에서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공연 런던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7월 무대는 7년에 걸친 하이든 교향곡 전곡 프로젝트의 종착점이자 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공연이 될 거라고 하네요. 이들의 연주는 세계적인 음반사 낙소스를 통해 음반으로도 발매될 예정입니다. 긴 시간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걸으며 지역과 음악가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온 서초교향악단. 쉽지 않은 도전을 끝까지 이어온 그 여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을 준비했습니다. 104번 런던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세르테버 오케스트라 암스테르담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104번 런던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타보 오케스트라 암스테르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양승무님께서 음악실은 매일 오전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숨을 고르게 만드는 도심 속의 고요한 음악 정원 같습니다. 적어주셨어요. 표현이 멋지네요. 항상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합니다.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공연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목요일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제827회 정기연주회 운명과 열정이 열립니다.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공연장의 흥행 보증수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교향곡 5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향곡 5번은 차이콥스키가 직접 운명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표현했다라고 적은 작품이기도 하죠. 좌절과 재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극적인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쇼팽 콩쿨 우승자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와 퀼렌 귀체르니히 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함께 무대에 올라 강렬한 드라마와 진한 서정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는 금호 라이징 스타 시리즈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공연이 열립니다.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는 지난해 금호 영 아티스트 오프닝 콘서트를 장식하기도 했었죠. 작년에는 독일 아에르데 콩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장 주목받는 신예 음악가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영국 채텀 음악학교 미국 커티스 음악원을 거쳐 지금은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수학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부조니의 샤콘네, 슈만 교향적 연습곡과 라벨 라발스를 연주합니다.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의 연주는 다음 달 1일 KBS 음악실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음악계가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 희석 아클리와 함께할 7월 1일 음악실 초대석 또한 기대해 주세요.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교향곡 5번을 선곡했었는데 가정음악에서 먼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샘플리체, 3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로렌 마제리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샘플리체, 3악장 알레그로 콘푸오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바뀐 선곡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러네요. 아, 그래도 더위와 피곤이 날아갈 듯 시원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월요일의 클래식 알람 음악실 매거진,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날아온 반가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할게요. 지난해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의 우승자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바이올린과 교수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학생들을 지도해온 박수예는 이번 임명을 통해서 2027년 9월까지 자신의 바이올린 클래스를 이끌게 됐는데요. 26살의 젊은 음악가가 세계적인 명문음대 교수진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한국은 물론 오스트리아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수예를 향한 뜨거운 관심은 오는 7월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 BBC 프롬스 무대에 처음 올라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기 때문인데요. BBC 프롬스는 올해 축제에 앞서 30세 이하 음악가 가운데 주목해야 할 인물 10명으로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함께 박수예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거장 박수예, 그의 당찬 걸음이 앞으로 또 어떤 무대로 이어질지 기대해 봅니다. 나단 밀슈타인의 파가니니아나, 박수예의 바이올린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아, 지금 알았네요, 저희가. 이 곡도 앞에 나갔었어요? 아, 예, 박수예 바이올리니스트의 기쁜 교수 임용 소식에 제작진이 다 한마음이 되었었나 봅니다. 어떡하죠? 지금 바꿀 수는 없는데. 이게 앞에서 먼저 틀어버리면 끝이에요, 사실. 그런데 또 최희룡님께서 밤 10시 당밤까지 겹칠 때도 있더라고요, 적어주셔서 밤 프로는 더 힘드시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네,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으시죠?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의 연주로 나단 밀슈타인의 파가니니아나 지금 보내드립니다.

나단 밀슈타인의 파가니니아나, 박수희의 바이올린 연주로 솔로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또 들으니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오늘의 끝곡은 쇼팽의 마주르카 작품 33의 2,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마주르카 작품 33의 2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끝곡 감상하셨습니다. 내일은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함께하는 렌살롱드 피아노가 있죠. 프랑스 뚜르스 카피톨 오케스트라 종신 악장을 역임한 바이올리니스트 이화여대 김재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외국의 어느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이불을 봤는데요. 여러 개의 천을 덧대서 만든 퀼트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들이 그냥 천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아기였을 적에 입던 옷들을 버리지 않고 소매와 바지 밑단까지 달려있는 그대로 이불의 재료로 사용한 거였죠. 이런 이불을 만드는 게 새천이 없어서는 물론 아닐 겁니다. 자녀가 아기 때 입던 옷을 버리기 아쉬운 마음, 추억 담긴 옷을 어떻게든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특별한 이불을 만들게 됐겠죠? 옷에는 그 옷을 입던 날들의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낡거나 작아져도 한 번쯤은 버리길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옷에 묻은 얼룩 한 점에도 그 얼룩이 생기던 날의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떤 물건들, 특히 옷을 버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억들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이 아닐까요?

드보르지아의 유머레스크 오늘은 노래로 들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음성과 그라운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성악으로 들으니까 다른 노래 같고 신선하네요. 봉영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기 옷으로 만든 퀼트 이불 이야기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은 못 입게 된 옷을 미련 없이 잘 버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미련이 있는 편이라고 하면 지난 옷들로 이불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이상의 손기술과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의상을 입으셨을까요? 오늘 뭐 입은 옷에 담긴 뭐 사소한 이야기들, 어떤 기억이 담겨 있는지 생생클래식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생생클래식 혹은 클래식 FM, KBS 클래식 FM 검색하시면 저희 보실 수 있어요. 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5146번 쓰시는 분, 지연 씨, 생생클래식 들어서 인사차 남깁니다 하셨고요. 혜진님은 오늘 선곡표에 좋아하는 곡들이 많더라고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 동기님, 창현님이 지연 씨 안경 찾으셨군요 하셨는데, 찾았습니다. 너무 잘나서 또 못 찾은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지은님은 엄마께서 제 베네저거리를 고이 간직하셨다가 대입시험 볼 때 품속에 넣어가라고 하셨어요. 결과는 합격하셨는데, 이런 거라면 또 특별히 또 힘을 내봐야겠는데요. 저는 사실 손재주가 없어서 이런 걸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아이들 거 버리기 참 아깝잖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은희님도 어릴 적에 여러 색깔 수건들을 이어서 색동 이불을 만들어서 덮어주시던 엄마의 퀼트 기법이 생각

납니다 하셨어요. 아, 그리고 아 그래서 지은님은 그 옷으로 만들었던 그 엄마의 사랑의 증표잖아요. 잘 간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엄마 다시 만날 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하셨는데 아, 오늘 생생 클래식 그래도 월요일이라 그런지 많이 바쁘실 텐데도 함께해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힘이 나네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엘가의 가보트입니다. 마라 비젠갈리에프의 바이올린과 벤자민 프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포레 로망스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샹탈 주이에의 바이올린과 샤를 디 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엘가의 가보트였습니다. 마라 비젠갈리에프의 바이올린과 벤자민 프리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8751번 쓰시는 분, 오늘은 출근하기 싫을 때 입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토끼가 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요. 어쩐지 매주 월요일에 입게 되네요. 그래도 점심시간에 생클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런 티셔츠 너무 괜찮네요.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티셔츠. 저는 월요일에 유난히 검은색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은데 아, 코디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검정색을 많이 입거든요. 저에게 토끼 티셔츠는 검정색인가 봅니다. 경화님은 지금 손자 여름옷 찍고 있거든요. 이 옷들로 나중에 이불을 만들 때가 오기는 하려나 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그 세월을 기약해 봅니다 하셨고요.

소중한 추억들이 있는 옷이라서 자꾸 서랍 한켠에 꾸역꾸역 넣어두고 있어요. 하셨고, 저도 이렇게 애착 잠옷이 있다고 은희님도 그러셨는데 저도 그런 거는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왠지 버리긴 싫고 갖고 있고 싶은데 아 이런 거를 이불로 만들어야 될까요? 1197번 쓰시는 분은 화재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가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부상은 심각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니트를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살다가 힘들거나 할 때 그 옷 냄새를 맡으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이렇게 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소중한 옷이네요. 삶의 갈림길에서 또 지켜준 옷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행운의 옷이라고도 생각해도 되겠는걸요. 아, 이번에 들을 곡은 루돌프 크로이처의 오보 오중주 C장조입니다. 그 가운데 1악장 준비했어요. 알레그로 모데라토, 사라 프란시스의 오보와 알레그리 현악 4중주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단지의 플루트 협주곡 2번 디단조 작품 31의 2 가운데 3악장 폴라카였습니다. 안드라스 아도리안의 아주 딱 떨어지면서도 유려한 연주였고요. 한스 슈타들마이어가 지휘하는 뮌헨 쉐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루돌프 크로이처의 오보 오중주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다라토였고요. 사라 프란시스의 오보와 알레그리 현악 4중주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6530번 쓰시는 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네요. 엄마가 손재주가 아주 좋으셨거든요. 엄마와 백화점 아동복 코너 가서 비싸서 살 수 없으니 디자인을 보고 나서 동대문으로 가서 예쁜 천 끊어다가 본 뜨고 엄마가 재봉틀로 박아서 명품 부럽지 않은 우리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혔더랬지요. 엄마 보고 싶네요. 차견님도 선생님께서 양복점에 데려가셔서 직접 옷감 디자인 골라서 맞춰주신 양복을 옷장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행도 바뀌고 허리 사이즈도 늘어서 다시 입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소중하네요. 또 8434번 쓰시는 분, 며칠 전에 딸아이가 5살 무렵에 입었던 하얀색 원피스 다시 세탁했어요. 서울에 근무하는 딸아이가 주말에 와서 식사하면서 원피스 입었던 때가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시집가서 딸 낳을 때까지 보관한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9295번 쓰시는 분, 나 반소매 남방 긴 소매 그 셔츠 버리지 못하고 외국 살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옛 추억 생각하면서 한철에 한 번은 입는 옷인데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셨고요. 아 그러게요. 이렇게 또 특별한 옷들은 참 그냥 버릴 수가 없죠. 너무 많이 쌓아두지 않는 선에서는 소중한 것도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숙님께서는 주말에 외간 베네딕트 수도원 다녀왔는데 성물방 카페에서 생생클래식을 틀어놓곤 하더라고요. 하셨는데 아유 감사하네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슈만의 곡인데요. 슈만의 환상곡 C장조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세기의 로맨스잖아요. 슈만과 클라라. 혼인 허가 소송까지 하면서까지 결혼을 한 이 클래식계의 대표적인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클라라와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있어야 하는 그 즈음에 작곡된 곡입니다. 피아노 독주를 위한 대형 작품이고요. 슈만의 피아노 곡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정열적이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리스트가 자신의 초절기구 연습곡 초판을 클라라에게 헌정한 것에 대한 답례로 이 환상곡을 리스트에게 헌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그 가운데 2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진곡풍의 악장이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도약이 엄청난 그런 기교들이 등장하면서 연주자들을 또 긴장하게 만드는 또 악장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이 악장 적당한 빠르기로 그러나 끝까지 힘차게 스티븐 허프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의 환상곡 세장조 작품 17번 가운데 2악장 메시히 도히아우스 에너지 적당한 빠르기로 그러나 끝까지 힘차게 였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석근님이 적당한 빠르기로 끝까지 힘차게 피아노 악보의 지시사항을 넘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서 또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4760번 쓰시는 분 벌써 50년도 더 된 여고 시절 제 옷에 대한 우픈 기억이 있답니다. 친구랑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면서 언니의 잔 꽃무늬 셔츠를 몰래 입고 갔는데 한참 공부 중에 남학생들이 킥킥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저랑 똑같은 셔츠를 여드름쟁이 까까머리 남학생이 입고 웃고 있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중간에 나와버렸지 뭐예요. 그 애는 누나 옷을 입었던 걸까요? 하셨는데 아니 누가 지금 웃을 때냐 내가 더 웃어주마 하면서 깔깔깔깔 웃으셨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유튜브에서 알까리뇨님이 여기 뒤에 축구공 있는 거 보셨다고요? 아마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지금 월드컵 특집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을 갖다 놓은 것 같고요. 성경님은 스페인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신숙님은 제가 쓴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렇게 멋진 건지 그 재미로 자꾸자꾸 쓰게 됩니다 하셨는데 자주자주 이렇게 소식 전해주세요. 이번에 들을 곡 슈베르트의 초기 작품이죠. 10대 때 완성한 곡인데요. 슈베르트의 교향곡 3번 D장조 도이치 200번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 뒤, 한 50년이 지난 뒤에도 발견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 비바체입니다. 필립 하르베헤가 지휘하는 로얄 플레미쉬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3번 디장조, 도이치 200번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 비바체였습니다. 필립 헤르베헤가 지휘하는 로얄 플레미시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혜경님, 벗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음악으로 치유받으려고 매일 듣고 있습니다. 클래식은 마음을 달래주는 묘약이에요 하셨는데, 아, 이 상처 주는 말이 실수였던 아니면 또 뼈 아픈 충고였던 어떤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분이 실수였다면 너그럽게, 그리고 또 충고였다면 그 마음만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승민님이 한동안 아파트 담장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엉쿨 장미가 어느새 시들어가니 이제 늦가을까지 흐드러지게 피는 능소화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걸 보노라면 경이롭고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낮의 페르마타에서도 소개하게 될 전시 마리 로랑생 회고전 초대권을 준비했습니다. 20세기 초 파리,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와도 교류했던 마리 로랑생은 당대의 유행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만들어간 여성 화가인데요. 무지개 위에 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전시에서는 마리 로랑생의 전 생에 걸친 예술적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톤의 색채가 특징적인 우아하면서도 탐미적인 마리 로랑생의 작품들을요. 현재 서울 삼성동의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마리 로랑생 회고전.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 뽑아서 초대권 두 매씩 드릴게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롤드 알렌의 Over the Rainbow, 이미영의 첼로, 전용준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 해롤드 앨런의 Over the Rainbow였습니다. 이미영의 첼로, 전영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시 2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2: 내나 12시 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화가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작품이 있나 봅니다. 하나는 어서 팔리기를 바라는 작품, 또 하나는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도 간직하고 싶어지는 작품이죠. 그럼 어떤 작품이 간직하고 싶은 작품일까요? 20세기 프랑스의 여성 화가 마리 로랑생이 간직했다는 작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 로랑생, 그녀는 입체파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파블로 피카소나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교류하며 지냈던 여성 화가입니다. 몽마르트의 예술가 공동체인 세탁선에서 활동했던 유일한 여성 화가죠. 로랑생의 그림이라고 하면 보통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들을 환상적으로 묘사한 파스텔톤의 작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꿈결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마리 로랑생이 아무런 삶의 굴곡을 겪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망명생활을 해야 했고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과도 뼈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비평가 감바라 타이에 따르면 그녀가 평생 장롱에 넣어두고 가장 아낀다는 작품, 거울에 비친 누드에는 그 상실과 고난을 겪은 예술가의 내면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여인이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아있는데요. 머리에는 화려한 깃털 장식을 달고 목에는 파란 스카프를 맸지만 그녀의 몸을 가려주는 건 분홍색의 얇은 천 한 장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분하고도 공허한 눈동자로 화면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데요. 멍하니 생각에 잠긴 그 여인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입니다. 또 그녀의 등 쪽에는 커튼처럼 보이는 장식이 그려져 있는데요. 왠지 그 커튼은 그녀의 등을 떠미는 듯 혹은 압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에 그려진 다른 그림들에서도 이렇게 인물을 압박하는 듯한 커튼 장식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기는 마리 로랑생이 거듭된 상실을 겪고 고립돼 있던 시기였습니다. 평생을 기약하려 했던 연인,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1912년에 이별하고 그 이듬해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요. 1914년 삶이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도망치듯 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신혼여행 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신랑이 독일인, 즉 적국의 시민이라는 이유로 그녀까지 프랑스에 발붙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녀가 파리에 남겨두고 떠나온 아파트와 재산은 압류됐고요. 남편과 함께 중립국인 스페인으로 망명갔지만 부부 사이가 흔들리게 됩니다. 남편이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신부를 잊다시피 한 거죠. 바로 이런 시기에 그린 한 명의 여인. 어쩌면 마리 로랑생은 그 작품의 영혼의 일부를 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팔지 않고 주지도 않고 간직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홀로 고립되었던 그 시기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작품이기 때문이니까요. 로랑생의 그림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가득하고 섬세한 파스텔 색조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유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함에서 나온 부드러움일 겁니다. 깊은 아픔을 겪어도 부러지지 않은 예술가의 풀꽃 같은 유연함 말이죠.

폴랑의 암사슴 몽고 가운데 안단티너였습니다. 마르첼로 비어티가 지휘하는 바덴바덴 남서독일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을 전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폴랑의 발레 작품 르비쉬, 우리말로는 암사슴이라고 해석되는데, 마리 로랑스는 1924년에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발레 뤼스의 의뢰를 받아서 발레 작품인 르비쉬의 무대와 의상 디자인을 맡았다고 합니다. 마리 로랑생의 별명도 또 마침 암사슴이었다고 하거든요. 파리 예술가 공동체에 있었던 독보적인 여성 화가라서 그런 별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모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현재 서울 삼성동의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입니다. 마리 로랑생 회고전 무지개 위의 춤 가운데서 화가가 평생 아꼈다는 그림, 거울에 비친 누드를 중심으로 마리 로랑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이 바로 이 전시회 초대권이거든요.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그 파스텔톤에 눈이 좀 편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참 많은데 그 안에 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는 전시회가

후원은 받지 않고요. 이 전시회 초대권은 저희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남겨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NY님 함께해 주시고 김준희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유독 피곤함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도 힘내서 일해야만 하는 생계형의 아쉬움. 라고 하셨는데요. 아, 다들 뭐 월요일은 그러하시죠? 이해합니다. 이번에 들을 곡 신청곡인데요. 986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거든요. 이 곡 들으시면 좀 기운 나실 것 같아요. 생클은 지친 일상 속에 나만을 위해 비워둔 비밀 정원 같은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 목마 청해 주셨어요. The Most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곡이어서 들었는데요. 9865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히사이쇼의 인생의 회전목마는 The Most Change였습니다. 또 776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아프리칸 크립 캐롤, 아프리카 자장가 모음이라고 해석할까요?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와 존 라나환의 피아노 연주 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스케르초였고요. 엘레나 필로노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연 씨와 손잡고 콩콩콩 추고 싶네요. 왈츠 너무 좋았어요. 소희님. 아, 그림을 또 전공하셨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마리로랑생의 이야기 좀 이해가 가신다고요? 내가 그렸어도 똑같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담긴 그림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셨고 오늘 에버그린님이 지현 씨 오늘 고개 까딱도 안 하고 점잖으시네요. 음악에 맞춰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4846번 쓰시는 분 오늘 김밥 한 줄과 커피 한 잔 들고 숲에 찾아왔습니다. 선글라스 깜빡하고 나왔더니 햇빛이 강해서 눈이 부시네요. 하셨고 윤미님은 어제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기분이 울적해서 그런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점심 생각이 없네요. 곧 괜찮아지겠죠? 하셨는데요. 좀 서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곡을 전해드릴까 봐요. 많이 덥다고 좀 힘들다. 날씨가 좀 차가운 걸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북유럽의 청량감을 빙하가 떠오르는 그런 곡 시벨리우스의 플란디아 작품 26번 준비했습니다. 앤드루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 26번이었습니다. 앤드루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좀 시원하셨어요. 윤미님이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에어컨 잘 나오는 영화관에서 눈이 시릴 정도로 거대한 빙하를 마주한 느낌입니다. 방금 가벼운 산책 후에 팥빙수를 왕 한 입 먹은 기분이에요. 아, 그렇다면 성공적이네요. 7060번 쓰시는 분이 이렇게 옅은 화장이 TV에서보다 더 어려 보이네요.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안 어울리나 봐요. 짙은 화장은. 7767번 쓰시는 분 누가 지현 씨 목소리가 오보 같다고 했던데 그래서 한번 유심히 들어보고 있는데 클라리넷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셨어요. 감사해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늘해지는 날카로운 바이올린 연주 생각난다고도 해주셨고 송자님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셋째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그러네요. 인턴 지원해보려고 자소서 쓰고 바쁘더니 아주 힘들었나 봅니다. 하셨어요. 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진짜 고생이 많죠. 힘낼 수 있는 곡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또 현숙님께서 그 전시회 관람권에 기한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 전시가 아마 8월 20일경? 22일까지인가요? 그 정도라서 아마 그때까지는 보실 수 있는 티켓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아까 이제 바이올린 연주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현의 연주를 준비하긴 했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F장조 작품 59의 1번 라즈모프스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에머슨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곡은 이제 시원하다는 관점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까 바이올린의 쨍한 소리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또 바이올린의 매력이 충분히 잘 살아있는 그런 곡이어서 또 시원하게 들으셨나 봐요. 효정님도 핀란디아 이어서 이 곡 바깥바람 쐬며 듣는데 좋네요. 그 혜신님은 묵직함과 가녀림의 조합이라고 하셨는데 현악 사중주라는 편성은 이제 교향악단 편성에 비해서 작은 건 맞는데 이 사중주는 뭔가 이렇게 빈약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꽉 찬 베토벤의 그 현악 사중주 구성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또 그런 시작점에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민님이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는데 역시 여름에는 지하철이 제일 시원하네요. 그렇죠. 방금 들으신 곡은 연극 아테네 폐허를 위해 쓴 부수 음악을 사용한 환상곡이었는데요. 그러면 리스트의 그 베토벤 네, 아테네 폐허 주제에 의한 환상곡 썰 122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리스트가 이제 베토벤의 아테네의 폐허 주제에 의한 환상곡을 작곡했는데 이 부수 음악의 선율인 터키 행진곡과 데르비시들의 합창을 사용해서 완성한 곡이거든요.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크루트 마수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베토벤 곡에 이어서 리스트가 베토벤의 아테네오 폐허 주제에 의한 환상곡 작곡한 음악 환상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썰 122번이었고요. 미셸 베로프의 피아노 쿠르트 마수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생생 클래식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KBS 교향악단이 6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그리고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와 만납니다. 오는 6월 17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0출회 정기연주회에서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지휘로 베토벤 에그먼트 소곡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과 함께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공연합니다. KBS 클래식 FM은 오는 17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연주회를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음원 준비했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 단추.

피아노 작품 번호 37 모니크 델라 브루숄레리의 피아노 야노슈 페렌치크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6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도 협주곡인데요. 퓨트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네덴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윌리엄 슈타인버그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9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악 오늘 첫 곡입니다. 말년의 브람스의 우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간주곡, 간주곡 모두 좋지만 두 번째 곡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 개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의 1, 2, 3번 아르카디 몰로도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르카디 볼로도스, 수년 전에 내한했죠. 꽤 오래됐네요. 또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서정적인 곡도 잘 연주하지만 역시 볼로도스는 강한 힘을 실은 테크니션으로도 명성이 높죠. 그 당시에 내한했을 때 저도 갔었는데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무대가 들썩거릴 정도로 엄청난 파워와 힘, 이런 걸 동원해서 리스트의 단테를 읽고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전율이 이렇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계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의 1, 2, 3번 아르카디 볼로도스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준비했습니다. 나단 밀스타인의 연주, 뭐 유명한 연주죠. 이 밀스타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슬럼프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타고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슬럼프 없이 꾸준히 건강하게 연주를 했다는 점입니다. 밀스타인 자신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이 회고록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나단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윌리엄 슈타인버그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9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나단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윌리엄 슈타인버거가 주연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9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푸가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0 루이지 아타데모의 기타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후가의 2단 조 바흐 작품 번호 1000 루이치 아타데모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주인공은 모니크 딜라 브리숄레리 여성 피아니스트입니다. 일세를 풍미했던 명피아니스트죠. 전설이라는 말이 앞에 항상 붙습니다. 1915년생입니다. 파리음악원 1등으로 졸업하고 샤를 뮌시 지휘하에 데뷔 무대를 가져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무엇보다도 제3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널리 알려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지휘자들과 활동을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1966년 자동차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이 마비가 돼서 연주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7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말았습니다. 음반수가 많지 않죠. 오늘 감상하실 음반은 세상을 떠나던 해인 1966년 레코딩된 마지막 레코딩입니다. 그 희소성에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강성의 피아니스트, 힘을 바탕으로 한 여성 피아니스트다. 테크닉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요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모니크 델라 브리숄레리의 피아노, 야노슈 페렌치크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6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작품 번호 37 모니크 딜라 브리졸레리의 피아노 연주 1968년 66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하프너 제임스 레바인이 주의하는 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35번이죠. D장조 KL 388 하프너 전악장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전집으로 말할 때는 제프리 테이트와 함께 빠지지 않는 그런 레코딩이죠. 오늘 명언 유병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이 달을 숫자가 아니라 계절의 표정으로 기억했습니다. 알곤킨족은 6월을 야생 따귀가 익는 시기라 하여 딸기달이라 불렀고, 오지부에족은 딸기 익는 달, 체루키족은 옥수수가 여물기 전 푸르게 자라는 때라 해서 푸른 옥수수달, 태와 푸에블로족은 잎들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계절이라 해서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 또 일부 크리족들은 물새들이 알을 낳는 시기라 해서 알 낳는 달이라고 불렀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이름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본 건 모두 같은 6월의 자연이었습니다. 퐁카족은 또 이렇게 불렀죠. 더위가 시작되는 달. 계절과 삶을 기억하는 이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 내게도 이 6월을 부를 이름 하나가 있다면 해야 할 일을 놓치고 후회하는 6월과는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름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은 달.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으로 문 열었습니다. 1840년 일명 가곡에 만든 연가곡 하이네 시에 곡을 붙였죠. 시인의 사랑 중에서 12번째 곡 I'm Reluctant John Moore Morgan 눈부신 여름날 아침에 이 자연을 통해서 실연의 고통을 회복해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골짜기 아래로 그러니까 실연의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위로, 애틋함 이렇게 가사가 노래하고 있거든요. 동정어린 눈으로 꽃들이 날 바라보네. 바리톤 안드레아스 슈미트,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6월에 어떤 명칭이 마음에 드세요? 딸기 익는 달?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도 제격인 것 같고 우리 박봉룡님께서 버찌가 익어가는 계절, 그래요. 뭐 딱 6월이죠. 이 비슷한 제목의 또 프랑스 가곡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과일이 나와서 과일 계절 감각은 없어진 듯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의 온실에도 좋은 점,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계절 감각이 없어지는 건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6월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15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직 늦지 않은 달, 이 말을 주문처럼 되뇌이면서 후회하게 될 일을 미리미리 줄여보면 어떨까요? 나중에 올해 6월을 1년 중 가장 알찼던 달, 이런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이영서님, 저랑 마음이 통하셨네요. 아직 늦지 않은 달, 가장 마음에 드는 6월. 전상수님께서는 이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달. 맞죠. 이게 7월에 설치한다. 이렇게 또 전화 걸죠. 그러면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또 6월에 할 일일 것 같아요. 역시 19세기 독일 리트 이어드릴게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민요집 작품 번호 33 중에서 여섯 번째 곡. 다 운튼 임 탈라 저기 골짜기 아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인의 진심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이별을 예감하는 가사

를 담고 있어요. 골짜기 아래로 물은 탁하게 흐르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댄 알지 못하죠. 당신은 사랑과 변치 않음을 말하지만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디엥, 틸만 홉스터크의 기타 연주입니다.

소프라노 리타 슈트라이의 음성으로 듣는 독일 민요는 참 뭔가 리듬감이 있는 참 매력적인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민요 Behind Der Bürgermeister von Wesel 베젤의 시장 이름이 뭐지? 였습니다. 뭘까요? 그 시장 이름. 재미나게도 Wesel 당나귀라 그래요. 뭐 라임이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게 또 민요의 맛이잖아요. 리타 슈트라이와 함께 레겐스부르크 대성당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들으셨고요. 먼저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노래였습니다. 독일 민요집 중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또 민요군요. 저기 골짜기 아래로 작품번호 33의 6이었습니다.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딩이 불렀고요. 틸만 홉스턱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건너가 볼게요. 역시 19세기 작품입니다. 루이지 아르디띠의 일바치오, 입맞춤 들어보시죠. 내가 바라는 건 보석과 진주가 아니라고. 그대 눈빛은 나의 기쁨, 그대 입맞춤은 나의 보물. 오세요. 더는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그대 품 안의 황홀함 속에 난 사

더운 여름에 들으면 제격인 나폴레 칸초네였나요? 19, 20세기 이탈리아 가곡의 왕이죠. 프란체스코 파올로 도스티의 마레 기아레. 이 푸른 바다란 뜻입니다. 헌데 이 나폴리 어촌 마을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 마레 기아레의 풍경과 달빛 아래 창가에 연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낭만적인 세레나데였습니다. 그 창가의 연인 이름은 까룰리고요. 테너 알피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 루이지 아르디띠의 작품 일바치오 입맞춤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가 불렀습니다. 아, 6월이 특별하신 우리 노나의 가족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박묘숙님, 손녀 100일이 있는 6월이라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김해에서 사연 주셨고요. 그리고 조창현님은 아내분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있다고. 와, 진짜 특별한데요. 올해는 25주년 은혼식이라 더 준비 잘해야겠어요. 다음 25년을 위해서. 그죠? 용윤미님도 6월에 남편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있으시다고. 다들 특별한 6월을 보내시겠네요. 0504 쓰시는 분은 오늘이 조금 아주 특별하시겠는데요. 작년 6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보낸 느린 편지가 도착했대요. 순식간에 1년 전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었다고. 여행지에 있는 느린 편지 보이면 놓치지 말고 써놔야겠어요. 타임머신 같네요. 1년 전에 뭐라고 쓰셨나요? 지금 한창 추억을 더듬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4291 쓰시는 분. 6월엔 시원한 하얀 그늘 하나씩 심고 살고 싶어지네요. 어우, 멋진 표현인데요. 노래의 날개 위에 그늘 아래서 가만히 쉬어가시겠다고. 다음 곡도 더위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잠시 로고 들으시고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였습니다. We're so good. 브라질의 재즈 뮤지션 엘리안 엘리아스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한호님께서 마룬 곡 중에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하셔서 저도 잠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Won't go home without you 아닌가요? 그죠? 진짜 비슷한데요? 아, 클래식 프로에서 팝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멜로디가 비슷합니다. 덕분에 김한호님 덕분에 저도 생각이 났어요. 조바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똑부러지는 여주인공 하녀 세르피나의 아리아 들어보시죠. 스티저소 미오 스티저소 성미급한 주인님. 이 독신을 고집하는 주인 우베르또를 쥐락펴락하면서 길들이는 당찬 아리아죠. 성미급한 내 주인님 그렇게 으스대봐도 소용없어요. 아, 뭐 소용없답니다. 결국 내 말대로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받아치는 노래죠. 뭐 제목 그대로 마님. 결국 둘이 결혼에 꼴이 나는 해피엔딩의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박혜성의 음성,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8세기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이 에우리디체를 구하기 위해 지하세계에 도착한 오르페오가 잠시 그것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였습니다. 게프로치엘, 얼마나 투명한 하늘인가. 카운트 테너 데이비드 다니엘스,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페라는 조반니 바티스타의 작품이었죠. 마님이 된 하녀 중에서 마님이 되는 하녀 세르피나가 부르는 성미급한 주인님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이 불렀고요.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뭐 중간에 칫칫 하는데 와 진짜 주인을 이렇게 길들이다니. 아, 윤은근님께서 참 귀엽고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소감 남겨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치킬링 데 바친, 바친의 작은 아이 들어보시죠. 실제로 거리에서 장미꽃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을 보고 만든 노래죠. 그 가난한 아이들의 비극과 또 이를 외면하는 어른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역시 아르헨티나 출신의 메조소프라노예요. 수잔나 몬카요의 음성, 땅고 퓨처의 연주입니다.

작은 꼬마야, 네 목소리로 엮은 꽃다발을 내게 주렴. 그러면 꽃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줄까? 너의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한 날 향해 상처가 될 세 송이의 장미를 던지렴, 작은 꼬마야. 가사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네요. 이 피아졸라의 단짝 시인 오라시오 페레르가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바친의 작은 아이, 메조소프라노 수잔나 몬카요가 불렀고요. 탱고 피티리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파리 북부 생드니에 10세기부터 약 800년 동안 프랑스 국왕과 왕비들이 안장된 왕실 묘지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생드니 수도원. 12세기 초 이곳의 원장이었던 아베 쉬제는 생드니 수도원 성당을 새롭게 고쳐 지으면서 고딕 건축의 출발점을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성당 안을 가득 채우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에 큰 의미를 뒀죠. 색 유리를 통과한 빛이 성당 안으로 쏟아질 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성당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황금 문을 설치했고 그 사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까지 남깁니다. 그대가 누구이든 이 문들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한다면 황금과 그 비용에 경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작품의 장인적 솜씨에 경탄하라. 고귀한 작품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렇게 고귀하게 빛나는 이 작품은 참된 빛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참된 문이신 그 참된 빛에 이르도록 인간의 마음을 밝혀 비춰야 한다. 이 황금의 문이 이 세상 안에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보라. 둔한 마음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 진리에 이르고 이 빛을 바라봄으로써 이전의 침잠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황금과 그 값어치에 감탄하지 말고 그걸 만든 솜씨에 감탄하라. 이 아름다운 빛은 인간의 마음을 밝혀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쉬제에게 아름다운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더 높은 세계로 이끄는 통로였는데요. 그는 특히 저녁 노을을 그런 빛의 한 모습으로 봤죠. 붉고 황금빛으로 물든 노을은 평범한 풍경마저 새롭게 보이게 만든다. 마치 흔한 돌멩이가 황금으로 변한 것처럼 익숙한 세상이 잠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순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좀 더 깊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생각과 닮은 시를 남긴 시인이 있습니다. 19세기 초 북부 개신교 신자였던 시인 카를 고트리프 라페. 그는 거룩함이 꼭 성당 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연도 하나의 성당이 될 수 있고 집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 속에서도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봤죠. 그가 쓴 작품이 바로 저녁의 붉은 빛 속에서를 뜻하는 임 아벤트로트 저녁 노을에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의 빛이 내 조용한 창 안으로 스며들 때 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늘을 제 가슴에 품고 이 가슴이 멈추는 날까지 당신의 빛과 온기를 마시겠습니다. 쉬제 원장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발견했던 초월의 빛을 저녁 노을 물든 자연 속에서 발견한 라페 시의 곡을 붙인 노래, 바로 슈베르트의 도이치번호 799 저녁 노을의 임 아벤트로트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저녁 노을의 도이치번호 799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 후베르트 기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슈베르트의 합창곡 골랐습니다. 곤돌파러 곤돌라의 뱃사공 도이치번호 809 아놀드 쉔베르크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소반 위에 가시 쓴 젓가락 한 켤레 나란히 올려두고 기도의 말을 고를 때 저녁의 허기와 저녁의 안식이 나란하고 마주 온 두 손이 나란하다. 나란해서 서로 돕는다. 유코스 시인의 나란히라는 시 한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나란히라는 말은 왠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나란히 놓는 행동도 마음을 차분하게 하죠. 밥상 위에 젓가락을 놓을 때, 손을 나란히 모을 때, 우리 마음 옆에도 무언가 나란히 놓을 것만 같습니다. 젓가락도 두 개가 서로 돕는 것처럼, 기도하는 두 손이 서로 의지하는 것처럼 나란히 놓이는 모든 것들은 서로 돕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서로 돕는 일이 결국은 기도가 아닐까요? 김은경 작곡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차성은의 대금과 한현정의 해금, 오정의 20번 가요금 연주, 선보미의 신디사이저 연주입니다.

김은경 작곡 어머니 들으셨습니다. 차상은의 대금과 한현정의 해금, 오정의 25연 가야금, 선보미의 신디사이저 연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 6호수 시인의 나란히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젓가락이 나란히, 저녁에 허기와 안식이 나란히, 기도하는 두 손이 나란히 놓이는 풍경이 담겨 있었죠. 나란히 놓이는 것들은 서로 돕는다고 시인은 말했는데요. 오늘 저녁 우리는 또 무엇을 나란히 놓아볼까요? 저녁 시간 기다리면서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해주세요. 박경훈 작곡 A Funny String 이어드리죠. 이문수의 아쟁과 박경수의 25연 가야금,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박경훈 작곡 A Funny String, 이문세의 아쟁과 박경수의 25연 가요금 연주, 박경훈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경희 작사, 김동근 작곡 전폭적으로 놀아보세, 권하신의 노래와 고래아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요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곡조를 이루고 그 말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 꾸밈을 용납하지 않으니 천진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무꾼과 농부들의 노래는 이렇게 자연에서 나온 것이라 꾸미고 퇴구하며 천기를 다 깎아 없앤 시보다 오히려 낫다.

이것은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웅이 쓴 글입니다. 대동풍요라는 책의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이 책은 전해지지 않고 서문만이 홍대웅의 문집에 남아있습니다. 풍요는 풍속을 읊는 노래, 즉 민간에서 불리는 노래를 뜻하죠. 대동풍요라는 책은 예로부터 전해져온 국문시가를 뽑아 엮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4대부들 중에는 우리말로 된 노래를 천하고 속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 시를 모방하며 꾸미고 고쳐서 쓴 한시보다 우리말로 된 노래들이 오히려 낫다고 홍대웅은 말하고 있죠. 천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기는 하늘의 기밀 또는 신비스러움,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지 또는 성질을 뜻하죠.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여야 천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시인 홍세태는 위향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해동유주라는 책을 엮었습니다. 그 서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배운 것은 넓지 않으나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니 천기에서 스스로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시가 바로 참다운 시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렇게 하늘의 뜻과 사람의 본바탕을 담은 시와 노래야말로 참된 시이고 진실한 노래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쓰는 용어만 달라졌을 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시, 참된 노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연과 사람의 바탕, 그 본질이 담긴 시와 노래는 지금도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듭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조경진 편곡, 피아노를 위한 타령 들으셨습니다. 영산회상 타령을 피아노 연주곡으로 편곡한 곡이었는데요. 조경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기마을 이번에는 변계원 작곡 신풍류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하시죠. 1장 여유, 2장 지혜, 3장 멋. 이지영의 가야금과 김정승의 소금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전계원 작곡 신풍류 가운데 1장 여유, 2장 지혜, 3장 멋 들으셨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과 김정승의 소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월요일 FM풍류 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제주 용머리 해안의 비경에 감명을 받아 만든 곡인데요. 백성기 작곡의 비경 함께 하시죠. 1장 전설, 2장 해안절경, 3장 기암절경, 4장 용두비경입니다. 박인기 피리와 안승훈의 18은 가야금, 김기철의 장구장단입니다.

백성기 작곡 비경 들으셨습니다. 제주 용머리 해안의 비경에 감명을 받아 만든 곡이었는데요. 1장 전설, 2장 해안절경, 3장 기암절경, 4장 용두비경 들으셨습니다. 박인기 PD와 안승훈의 18연 가야금, 김기철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오래된 문구점에 가면 아니 저런 게 아직도 나온단 말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생소한 물건들을 왕왕 만난다. 수기계산서, 출근부, 영수증 같은 것들. 이미 컴퓨터나 전자기기로 대체된 지 오래지만 손으로 쓰는 것이 더 익숙한 어르신들을 위해 아직까지도 소량 생산되고 있는 것이리라. 얼마 전에는 문구점 한 구석에서 전화번호부 수첩을 발견했다. 이 작은 수첩이 아직도 나온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면서 동시에 손자 손녀의 연락처를 소중하게 적어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을 한 노인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쪽이 아렸다. 김규림의 아무튼 문구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오래된 문구점에 가면 잊고 있던 물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맞아, 예전에는 다들 저런 걸 썼지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쓰고 있을 그 물건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는 걸 느끼게 되죠. 모든 것을 컴퓨터나 휴대전화 안에 넣어두고 사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열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수기 계산서나 전화번호 수첩은 필요할 것만 같습니다. 오랜만에 문구점에 가서 전화번호부 수첩 하나를 사보면 어떨까요? 휴대전화기에 들어있는 전화번호를 틈날 때마다 수첩에 옮겨 적어두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옮겨 적다 보면 정말로 꼭 남겨야 할 이름과 번호만 수첩에 기록될지도 모르죠. 예전에 다니던 오래된 문구점이 아직 그곳에 있을까요? 있다면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구들을 다시 만나러 가보고 싶네요.

박경수 작곡 에보니 펜슬, 박경수의 25번 가요금 연주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의 마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0: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과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단편소설의 위대한 경지를 읽은 작가 레이먼드 카버. 그가 단편소설만 썼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엔 그가 평생 알코올 중독과 가난에 시달렸다는 것,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비좁은 집안에서, 세탁소에서 혹은 주차장의 차 안에서 글을 썼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편소설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고 한 호흡에 써내려갈 수 있는 시와 단편소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레이먼드 카버는 삶이 내게 허락한 건 작고 단단한 것들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허락된 것들로 위대한 단편소설을 남긴 레이먼드 카버가 작고 허술한 것들을 껴안고 하루를 보낸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작고 허술한 것들도 언젠가는 꽃밭을 이루기도 하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떼소리또라는 곡이었습니다. 나의 보물, 작은 보물이라는 의미죠. 아르바 연주였는데요. 중남미의 그 원주민 민속 하프죠. 일본의 아르바 연주자인 미카 아게마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드린 노래는 레오넬 가르시아라는 멕시코의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제목이 Pequeñas Grandes Cosas, 작지만 위대한 것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촛불 밝힌 기념일, 조비엠을 연상시키는 멜로디, 아기 같은 너의 향기, 좋은 커피 향기로 눈뜨는 아침, 인생은 흘러가지만 사랑하는 습관만은 결코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한 곡이었어요. 레오넬 가르시아의 Pequeñas Grandes Cosas, 작지만 위대한 것들이라는 노래 두 번째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정혜신 씨, 주말에 휴식 취하면서 들으니 더욱 좋더군요. 오늘도 좋은 음악들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지난 방송들을 다시 들으셨나요? 그리고 송현미 씨, 퇴근 후 저녁 만들며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친구 집에서 남편은 출장으로 집이 비어있네요. 오로지 집에 홀로 좋은 음악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요? 라고 하셨어요. 가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진짜 그런 거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송현미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 파스퀄레, 코믹 오페라죠. 돈 파스퀄레 가운데 산막에 흐르는 아리아입니다. 에르네스토가 연인 노리나에게 사랑 고백하는 아리아인데요. 제목이 4월의 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Come gentil la notte a mezzo aprile. 이 곡을 오늘은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 리카르도 프리차가 지휘하는 밀라노 지우세페 베르디 교향악단과 밀라노 지우세페 베르디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 곡의 음악으로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ong for an Evening in June이었어요. 6월의 어느 저녁을 위한 노래라는 곡. 질리언 호튼이라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습니다. 직접 곡을 쓰고 노래해 주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 두 번째 5월의 음악은 슈만의 가곡집 시인의 사랑 작품 번호 48 가운데 첫 번째 곡이죠. 아름다운 5월에 했습니다. In Wunderschönen Monat Mai라는 이 아름다운 5월에라는 곡을 오늘은 비올라 편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티머시 리다우트의 비올라 그리고 프랑크 두프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 파스쿠알레 가운데 4월의 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였는데요. 이 곡은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노래했고요. 리카르도 프리차가 지휘한 밀라노 지우세페 베르디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숙경 씨.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쫀쫀하고 힘찬 음성에 저녁 시간 다시 힘내봅니다. 라고 하셨고, 강인숙 씨. 와, 티머시 리다우트의 비올라를 들려주시다니, 온화한 목소리로 5월의 회고 같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시뮤 씨는 바람 부는 산책길에 듣고 있는데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음악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승은 씨의 신청곡인데요. 그 전에 유화자 씨가 사연 보내주셨네요. 해외에서 처음 들리는 라디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 뭐 잠시인 것 같지요. 해외에 계시면서 또 세상의 모든 음악 잊지 않고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승은 씨께서 모세다데스의 에레스도라는 곡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곡이 나올 때마다 늘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2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곡이 2위라면 도대체 그 당시 1위 곡은 얼마나 좋은 곡일까 하고 궁금해졌어요. 에레스도를 2위로 만든 1위 곡 뭔지 모르지만 신청해도 될까요? 언제나 듣고 있으니 편하실 때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1위 곡이 뭐였지를 그렇게 찾아보진 않았었는데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우승곡은 그 당시 룩셈부르크 대표로 출전한 프랑스 가수 안느 마리 다비드라는 가수가 노래한 곡인데요. 샹송입니다. Tu te reconnaîtras라는 곡이에요. 넌 너를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곡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뭐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해도 그 1등을 하지 못했던 다른 노래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비일비재한데요. 바로 그런 두 곡이 아니었나, 그런 경우의 두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도메니코 모드니오의 깐쩐의 Nel blu dipinto di blu volare 였어요.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에서 우승하면서 1958년 그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도 나가게 됐죠. 도메니코 모드니오가 이 노래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는 3위에 머물렀지만 그 당시 1위였던 앙드레 클라보의 샹송보다도 세계적인 큰 히트곡이 됐지요. 그리고 그래미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한 유일한 유로비전 출전곡이라고도 하네요. 네, 도메니코 모드뇨의 노래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스페인의 모세다데스의 에레스토를 이기고 1등을 차지했던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우승곡 프랑스 가수 안마리 다비드가 노래한 룩셈부르크 대표의 노래 Tu te reconnaîtras 라는 곡이었습니다. 넌 너를 알게 될 거야, 너를 알아보게 될 거야 라는 샹송이었습니다. 1666번 쓰시는 분,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이 이 곡이라니요. 모세다데스 곡이 훨씬 잘 부른 것 같습니다. 귀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귀에 익은 곡이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이 안마리 다비드의 뒤트코코네트가 이 샹송도 혹시 찾아보시면 가사도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 선물입니다. 독자의 감각을 깨우는 책을 슬로건으로 예술 문화 분야의 다양한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클로브에 두 권의 신간을 묶어서 아주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클래식 음악을 쉽고 편하게 소개해온 음악작가 김태용의 신간인데요.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룬 최신 영화 타르, 세계를 뒤흔들었던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부터 영화 원더우먼, 더 배트맨, 블랙미러 같은 액션 영화까지 영화에서 특별한 장면을 만들었던 클래식 음악들을 찾아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징까지 설명해 줍니다. 30편의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클래식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책,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을 애청자 10분께 드리고요. 이 책과 함께 고전 미술도 즐길 수 있는 책을 한 권 더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국가공인 가이드로 활동해온 작가 이혜준의 신간 화가들의 미술관입니다. 모네, 듀샹, 피카소와 같이 세상을 바꾼 거장들도 미술관에서의 배움을 통해 성장했죠. 이들은 루브르 박물관의 어떤 작품에서 멈춰 섰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영감을 주고받은 선후배 예술가들의 작품을 나란히 놓고 감상해보는 흥미로운 감상법을 제시하는 책 화가들의 미술관도 애청자 10분께 드립니다. 요즘 영상 작품에서 클래식 음악을 발견하는 책과 루브르 박물관의 고전 미술에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읽는 책, 이 두 권을 묶어서 즐기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애청자 10분께만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의 선물방에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진심이 담긴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10분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물로 드리는 책 가운데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에서 소개한 영화 더 배트맨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전해드리죠. 영화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성악 버전이었는데요. 오늘은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아드리안 베르시옹의 지휘하는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구 반대편 대륙에선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축구와 오페라가 아주 뜨겁게 만났던 순간. 1990년 로마 월드컵이 시작되기 직전 로마의 유적지 카라칼라에서 열린 The Three Tenors in Concert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로 이루어진 Three Tenors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그룹으로 기록됐고 The Three Tenors in Concert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축구 팬들을 클래식 팬으로 만든 공연, 클래식을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공연이기도 했죠. 사실 쓰리 테너가 한 무대에 서는 건 음악계의 오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우리는 이런 제안을 50번

1,000원도 넘게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렇다면 스리테너는 왜 로마 월드컵 때 이 제안을 수락했을까요?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스페인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로 돌아온 무렵이었죠. 기적적으로 돌아온 동료 호세 카레라스를 환영하기 위해서 또 호세 카레라스 국제 백혈병 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스리테너는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물론 세 사람 모두 광적인 축구 팬이라는 공통점도 있긴 하죠. 이날 The Sweet Tenors in Concert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곡은 넷순 도르마였습니다. 당시 영국 BBC는 월드컵 중계 예고편 배경음악으로 파바로티가 1972년에 녹음한 넷순 도르마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띄웠죠. 카라칼라 콘서트 무대에도 이 곡이 등장했습니다. 본 공연에서 파바로티의 열창이 굉장한 환호를 받았는데 그보다 감동적인 순간은 앙코르 무대였습니다. 스리테너가 함께 등장해 넷순 도르마를 불렀는데 갑자기 성사된 앙코르여서 그들은 손짓으로 소절을 나누어 부르게 됐죠. 그러다가 클라이맥스를 앞둔 부분에서 서로 먼저 부르라며 다정하게 손짓을 주고받다가 아무도 부르지 못하고 한 소절이 지나간 유쾌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연출보다 더 아름다웠던 순간, 우정이 빛난 순간이었죠. 이어진 클라이맥스에서는 스리테너가 함께 열창했고 청중들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이들의 열창에 화답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쓰리 테너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장면, 그리고 지휘자 주빈 메타까지 함께 어깨동무하며 감격을 나누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던 그날의 공연, 참 좋았죠. 이후로도 쓰리 테너의 월드컵 공연은 세 번 더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대단한 화제를 모으면서 월드컵의 상징적인 문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쓰리 테너의 등 뒤로 펼쳐진 카라칼라의 풍경이 굉장해서 꼭 저곳에서 오페라 공연을 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를 만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축구와 오페라가 뜨겁게 만났던 장면, 1990년 로마 월드컵 때 펼쳐진 The Three Tenors in Concert, 카라칼라에서 열린 이 공연의 앙코르 장면에 흐르던 네순도르마,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앨범에 수록된 곡 한 곡 더 전해드리죠. 본 무대의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메들리 곡입니다.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그리고 지친스키의 빈 빈 오직 너만이, 그리고 라카예의 아마폴라, 네 번째 곡은 디카푸아의 오솔레미오, 이렇게 네 곡의 접속곡 쓰리 테너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메들리, 네 곡의 메들리였습니다.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그리고 시친스키의 빈 빈 오직 너만이, 그리고 라카이의 아막폴라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은 디카푸아의 오솔레미오, 이렇게 네 곡의 접속곡이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렇게 세 명의 테너가 함께한 무대, 스리 테너스의 무대 공연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뮤직 인사이드 전해드렸는데 664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팩트체크를 수정을 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잘못 전해드린 점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1990년 월드컵은 로마 월드컵이 아니라 이탈리아 월드컵, 국가 이름을 쓰죠. 이번에는 세 개의 나라가 함께하기 때문에 북중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가 아니라 국가 이름. 그래서 19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이고요. 전해드렸던 이 공연이, 스리테너 공연은 월드컵 직전에 했던 공연이 아니라 결승전 전야제 공연이었습니다. 1990년 7월 7일에 있었던 로마의 그 카라칼라 대욕장에서 있었던 공연, 저 결승전 전야제 공연이었다는 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신용석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들어왔던 아티스트인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많이 접한 팻 메스니 그룹의 음악 신청합니다. 1989년 앨범 Letter from Home의 수록곡 중에서 Dream of the Return 보컬리스트 페드로 아스나르의 목소리 정말 예술 수준인데요. 그룹 멤버들의 연주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해질 무렵의 하늘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하시면서 정하신 곡 먼저 들으셨어요. 팻 메스니 그룹의 Dream of the Return. 팻 메스니가 작곡했고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가수 이 그룹의 멤버이기도 하죠. 페드로 아스나르가 스페인어 가사를 쓰고 또 직접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3584번 쓰시는 분, 제가 가진 관련 음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네요. 이 곡은 가사도 훌륭하고 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참 내가 좋아하던 곡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올 때 또 다른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전해드린 곡, 마이클 브레커의 테너 색소폰,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 이 두 연주자 모두 팻 메스니와 함께 작업을 참 많이 한 연주자들이죠. 그 두 연주자들, 그리고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와 브라이언 블레이드의 드럼 연주가 함께 한 곡, 소토 보체라는 곡이었습니다. 속삭임이라는 곡이었어요. 이번에는 두 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7219번 쓰시는 분, 매일 저녁 아이들과 식사하며 듣고 있어요. 제가 깜빡해도 아이들이 틀라고 난립니다. 가능하다면 큰아들이 좋아하는 이 곡 듣고 싶어요 하셨고, 8805번 쓰시는 분, 열혈 애청자 마산에 사는 9살 한예준입니다. 아빠 폰을 빌려서 문자해요. 요즘 피아노로 연습하고 있는 이 곡 꼭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두 집의 신청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기타 노다케시 감독 주연의 1999년 영화죠. 여름이면 늘 생각나는 영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이기도 하죠. 기쿠지로의 여름 OST에서 썸머,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영어 제목은 그렇죠. OST에서 Forbidden Colors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테마곡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곡이죠. 영국의 가수 데이빗 실비안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서 어느 여름날 였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애니메이션이죠.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그 전에 음악 역시 히사이시조의 영화 음악이었죠. 기쿠지로의 여름 OST에서 썸머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9792번 쓰시는 분 병상에 누워서 눈을 감고 이어폰으로 아베마리아를 들으니 감사의 눈물이 흘러 몇 자 적어봅니다. 나는 음악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토요일에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급성 후두개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 응급실로 들어와서 입원 3일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호전되어가는 걸 느끼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9792번 쓰시는 분도 건강 얼른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바흐의 곡을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가운데 사라반드입니다. 이 곡은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바흐의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에게는 환상의 폴로네즈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많이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입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7 가운데 폴로네즈를 프랑스의 두 형제가 주축이 된 가족 안데스 음악 그룹 로스 차코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바흐의 곡을 안데스 악기로 안데스 음악 스타일로 연주해 주었죠. 그 전에는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816 가운데 사라방드였는데요.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도 바흐의 곡을 편곡했는데요.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가운데 샤콘네를 연주 편곡해서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미페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이고요. 도미닉 밀러의 기타 알레한드로 레르네르의 목소리입니다.

작가 에코니 가오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소설로, 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냉정과 열정 사이로 잘 알려진 작가죠. 그런데 소설가로 흔들림 없는 명성을 얻은 뒤에도 에코니 가오리는 계속 어린이를 위한 글을 써왔습니다. 그녀가 어린이를 위해 또 그림책을 좋아하는 어른을 위해 쓴 작품 중에 몬테로소의 분홍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항구에 있는 부유한 노부인의 집에 사는 하스카프라는 고양이가 날마다 꿈에서 본 분홍벽을 가진 곳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에코니 가오리는 그 분홍벽을 화이트 와인으로 쪄낸 연어 같은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보다 멋진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닷가의 빛바랜 분홍벽을 잘 그려내고 있죠. 이 그림책에 나오는 몬테로소는 이탈리아 북서부 리비에라 해안에 있는 다섯 마을 칭쿠에테레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몬테로소 알마레라고 하네요. 냉정과 열정 사이 같은 소설이 어쩌면 훨씬 반향도 클 텐데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에코니 가오리는 이런 질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녀는 어린이가 냉정하고 엄격한 독자라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글을 꼭 쓰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른보다 어린이가 엄격한 독자인 이유는 어린이들은 모처럼 샀으니까 끝까지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 독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너 페이지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독자이기 때문이고 이 책이 마음에 들었으니 작가의 다음 책도 사야겠다는 결심 같은 건 하지 않는 독자라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죠. 대신 어린이 독자는 한 번 재밌다고 느끼면 몇 번이고 다시 꺼내 읽기 때문에 그런 깔끔함이 좋아서 어린이 독자에게 승부를 걸고 싶었다고 에코니 가오리는 말합니다. 어린이 독자에게 이 책이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어서 말이죠. 글을 쓰는 기준, 삶을 바라보는 기준, 친구를 만드는 기준,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니 가오리가 어린이 책을 쓰는 기준처럼 말이죠. 어린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 썼다는 이 작가의 시선처럼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은 어디일까? 내가 사랑하는 건 어느 방향에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설가 에쿠니 가오리가 어린이 책을 쓰는 이유. 어른보다 어린이가 엄격한 독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 다른 생각 없이 그저 재밌으면 읽고 재미없으면 책을 덮어버린다. 그것이야말로 엄격한 독자이겠죠. 네, 에쿠니 가오리의 이야기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리베라, 런던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소년합창단이죠. 성필립 소년합창단에서 이름이 리베라로 바뀌었죠. 리베라의 상투스 전해드렸습니다. 바헬벨의 캐논을 바탕으로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오늘 끝곡은 비지어데어의 피아노 연주 Moments to Remember입니다.

Moments to Remember, 비지 어데어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일 스웨덴 스톡홀름 베어발트 할렌에서 열린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알렉세이 키슬리오프가 연주하는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다음 시즌부터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들으실 지난 4월 2일 공연은 에스트라다가 음악 감독 취임 전에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와 함께 호흡을 맞춰본 중요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트라다는 이번 공연 후반부에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는데요. 공연 전반부에는 또 그와 아주 다른 성격의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첫 곡으로 선보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의 첼로 수석 알렉세이 키셀리오프와 함께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도 선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 공연 먼저 첫 곡으로 연주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말라르메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인상주의 음악의 장을 연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죠. 나른한 오후의 느낌을 참 잘 표현한 플루트 솔로가 특히 인상적인데 이 도입부의 플루트 솔로에서부터 새 시대 음악을 예견하는 특별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리고 또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오케스트라 음색이 말라르메의 시와 아주 많이 비슷하죠. 에스트라다의 곡 해석이 기대되는데요.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난 4월 2일 스톡홀름 베어발트 할렌에서 열린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어지는 곡은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입니다. 본래 그 로코코라는 말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나타난 예술 양식을 가리키는데 차이콥스키는 19세기의 음악가였지만 모차르트의 작품을 비롯한 18세기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고요. 또 옛 음악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의 그 특별한 사랑을 담아서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쓰게 됩니다. 이 곡은 로코코 스타일로 작곡됐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 실내악처럼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선율의 성격도 좀 고전적이고 우아한 것이 특징인데요. 처음에 이 곡은 로코코풍의 우아한 주제로 시작해서 7개의 변주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로코코풍의 주제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상시키는 우아함으로 가득하고 여러 변주가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그 마지막 제7변주가 아주 화려하죠. 다채롭고

굉장히 기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들으시겠습니다. 알렉세이 키셀리오프의 첼로 연주,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으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알렉세이 키셀리오프, 그리고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첼로 연주를 맡은 알렉세이 키셀리오프는 벨라루스 출신의 첼리스트입니다. 지금 현재 연주를 하고 있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 중인데요. 오늘 듣고 계신 지난 4월 2일 스톡홀름 공연에서 차이콥스키의 곡을 연주한 후에 앙콜곡도 연주합니다. 앙콜도 차이콥스키의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작품 번호 51의 6번을 알렉세이 키셀리오프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작품 번호 51의 6번을 알렉세이 키셀리오프의 첼로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일 스톡홀름 베어발트 할렌에서 펼쳐진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는 콜롬비아 출신의 지휘자입니다. 그동안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를 거쳐서 이탈리아 라이 국립교향악단 수석 지휘자, 쾰른 시립 음악 총감독을 맡고 있는데 다음 시즌부터 지금 연주를 듣고 계신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에스트라다는 오는 17일과 18일에 KBS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지휘를 맡을 예정이죠. 대단히 강렬한 에너지와 명확한 제스처 그리고 열정적인 표현으로 세계의 음악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4월 스톡홀름 공연 후반부에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9번을 선보입니다. 교향곡 9번은 1945년 8월 30일에 완성이 됐고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과 8번 그리고 9번을 전쟁 교향곡 3부작이라고 부르죠. 초연 당시에는 이 교향곡 9번이 승리의 교향곡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지만 이걸 잘 들어보면 그 승리의 교향곡이라기보다는 좀 풍자 교향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이 초연된 후에 3년이 지나서 1948년에 쇼스타코비치는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교향곡 9번이 굉장한 비판을 받으면서 쇼스타코비치가 이제 서구 음악을 추종하는 형식주의자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곡이 그렇게 풍자적이기만 하고 가볍기만 한 곡은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진지한 음악이 들려오는데요. 그 음악적인 메시지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교향곡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0,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모데라토, 3악장 프레스토, 4악장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9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0 전 5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격이 강조된 해석이었죠. 연주에는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고요. 지난 4월 2일 스톡홀름 베어발트 할렌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9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코모도 들으시겠습니다.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한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제9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코모도 감상하셨는데요. 연주에는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한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한 달 내내 마음 한 구석에 큰 짐처럼 얹혀 있던 강의가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고치고 또 준비하고 지난주 드디어 그 강의를 마쳤습니다.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말 아침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루어 두었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합니다. 한 편만 봐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창밖은 어두워지고 엉덩이는 뻐근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때가 있죠. 드라마나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도 어떤 문장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는 그런 때가 있죠. 도움의 시작은 도움을 부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도움을 주는 일은 배워도 도움을 구하는 일은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혼자 해보겠다고 말하고 또 조금만 더

테너 신동호의 노래였습니다. 문정희씨 진규영곡 호수 감상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수월씨 고진숙곡 먼 후일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유미자의 노래였습니다. 현재명시곡 고향생각 테너 서병선의 노래로 신봉석씨 신기복곡 얼굴 소프라노 이혜원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현재명 시곡 고향 생각 테너 서병선의 노래로 이어서 신봉석 씨 신규복 곡 얼굴 소프라노 이혜원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양명문 씨 변훈곡 우효원 편곡 명태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모임 장소에 거의 다 왔는데 시간이 40분 이상이나 남았다. 주위 가게들도 기웃대고 장미꽃도 구경했다. 그런데 누가 저쪽에서 초음속으로 뛰어간다. 모임의 책임자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미리 가서 준비하려고 초음속으로 뛰는 거다. 그러니 방금 본 건 사람이 아니다. 책임의 모습과 속도다. 왠지 미안하고 고마웠다.

내 여유와 해찰이 초음속으로 뛰는 누군가의 책임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또 누군가의 여유를 위해서 초음속으로 뛴 분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 마음으로 초음속으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피곤한 월요일을 보냈을 여러분의 방에 천사가 지나갔길 바라면서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My Room 안네 소피 폰 오터의 음성으로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2502번 새싹이십니다. 당밤 즐겨 듣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근래에 처음 사연 보낸다는 분들의 사연들이 줄지어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일까요? 즐겨 듣다가 갑자기 사연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여름이 와서인가요? 저 때문인지 아니면 음악 때문인지 우리 안종호 PD와 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둘 다예요. 저와 이상엽 아나운서와 음악 때문이죠. 이런 재미없는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싹 정병일 씨입니다. 이상엽 아나운서님 목소리에 반해서 이틀째 듣습니다 하셨는데 이틀이면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반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4755번 협디, 석사 졸업자도 배출하고 자격증 합격자도 배출하는 당밤에게 저도 글을 남기게 될 줄이야. 석사 논문은 당밤과 함께 감사히도 성공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아주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치렀습니다. 혹시 운전면허인가요? 정말 중요하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봅니다. 늘 하루의 끝자락 맡아줘서 고맙습니다. 적어주셨는데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뭐 석사 정도는 가뿐하고요.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면 어떤 계열일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그 시험의 계열에 맞춰서 응원음악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합격은 내가 했는데 시험 볼 때가 돼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떨어지셔도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저희가 붙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112번 클래식 FM 다른 프로그램 진행자분들이 거의 얼굴 사진이 등재되어 있는데 이상엽 아나운서님만 빈 소파 사진만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저의 얼굴이 음악 감상에 방해가 된다는 감사실과 심의실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뭐 제 얼굴보다는 여러분이 빈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음악만을 즐기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4589번 남편이랑 같이 육아휴직 중이에요. 치열하게 하루를 보낸 육퇴 후에 누워서 라디오 들으면서 책 보고 있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이게 행복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시원한 바람, 좋은 음악, 잠시 느끼는 책의 여유.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내일도 힘내서 육아해야 되겠죠? 우리 딸들 미소 지음 사랑해. 오늘은 절대 깨지 말아다오. 많은 육아하시는 분들의 바람이죠. 특히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두 분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동시 육아휴직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기우고 또 노파심이지만 육아휴직 끝나실 때까지 사이가 계속 좋으시기를 꼭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육아 휴직 같이 하시면서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네,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지혜롭게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이 참 예쁘네요. 이름이 이어서 읽어도 참 예쁩니다. 미소와 지음이, 미소지음. 우리 미소지음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8394번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상티망탈. 처음 당밤에서 이 곡을 들었을 때 와 너무 좋아서 곡목 캡처. 이렇게 당밤에서 캡처한 곡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겠는데 계속 미루고 있네요. 당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곡들, 훌륭한 연주자들을 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이 정리 요즘 어렵지 않습니다. 네, 미루지 마시고요. AI에게 맡기십시오. 캡처한 사진들 쭉 올려서 표로 정리해 주렴. 아주 쉽게 한 1분 안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로드 볼링의 상티망탈, 뭐 이 정도는 참 흔한 곡입니다. 저희 당신의 방과 아마 좋은 곡들을 너무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이 정도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 아카이브 안내, 우리 안정호 PD의 아카이브에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만이 단독 보유하고 있는 음원들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청하신 음악,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8394번께서 처음 들으셨던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 상티망탈,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장페르 앙팔의 플루트입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상티망달,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장 피에르 랑팔의 플룻 연주였습니다. 이현숙 씨, 상엽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신청곡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당일이 아니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오늘도 꼭 듣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작곡가 헨리 크레이머크의 할아버지의 시계 Grandfather's Clock 만토바니 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주제곡 When We Should Open a Star, 이미영의 첼로 황은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이현숙 씨께서 신청하신 해리 워크의 Grandfather's Clock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3810번, 그냥 감상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데 어느 순간 음악의 이모저모를 알게 되고 가슴 대신에 머리로 듣는 음악도 참 많은 음악 감상의 기쁨과 희열을 줍니다. 당밤을 들으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에 더욱 음악을 듣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이 음식도 뭐 재료의 원산지를 알게 되고 또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처음 음식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기원을 알게 되면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몰라도 맛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과정 안에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정보를 좀 찾아보고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 작곡가는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공부를 하게 될 때 훨씬 더 풍부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음악 공부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최예선 씨께서 당밤 듣는 이 시간은 제게 독서 플러스 필사하는 시간인데 요즘 책태기가 왔나 봐요. 책의 권태기가 왔나 봐요 라는 뜻이죠. 독서하는 책의 페이지가 멈춰 있었습니다. 원래 병렬 독서를 하는 편이라 한 권의 책이 안 읽히면 다른 책을 꺼내들곤 하며 책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나가는데 이번엔 어찌 어느 책이든 안 읽히는데 혹시 책태기를 벗어날 방법을 아시나요?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도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람의

조언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분의 어떤 성향을 제가 아는 게 아니어서. 하지만 뭐 일반적인 조언을 조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본인 관심 분야의 정반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신선함에 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학을 주력으로 독서를 하셨다면 뭐 과학이나 아니면 좀 엉뚱한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거나 또 나는 과학에 좀 관심이 많았다 하면 문학으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예 독서를 멈추는 것. 이 독서를 내가 늘 매일 해야 된다는 것도 강박관념입니다. 그런 강박관념이 뭔가 마음에 책태기를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림이 많은 책들, 동화나 또 화집, 사진집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그래도 책태기를 벗어날 수 없다 하시면 다시 한번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AI에게 한번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의 사랑의 꿈 신청하신 음악 3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에게 남겨주십시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예선 씨의 신청곡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백건우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프란츠 카프카, 밀란 쿤데라와 더불어서 체코의 3대 국민 작가로 불리는 보후밀 후라발의 소설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아무리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신의 일에 엄청난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주인공인 한티아도 그렇습니다. 한티아는 35년째 페이지 압축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좁고 더럽고 냄새나는 지하 골방에서 혼자 압축기로 책이나 페이지를 압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독하고 고단한 일을 한티아는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필기 대상의 온갖 잡다한 페이지 쓰레기 속에서 규테와 칸트, 헤겔과 니체 등의 천재들의 책을 발견해서입니다. 고흐와 렘브란트의 그림이 든 귀한 화집도 발견하죠. 한티아는 그 책들을 골라내 닥치는 대로 읽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거대한 교양인, 머릿속이 온통 지적인 시끄러움으로 가득 찬 고독한 교양인이 됩니다. 그 고독과 시끄러움이 너무 좋아서 한티아는 압축공리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소설의 결말은 비극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비극조차도 한 사람이 30년 넘게 해온 일의 가치와 보람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숭고하고 강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든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는 경력 35년차 이상의 분들께 경외감을 표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한 티의 기

앞치마로 닦는다. 그런 다음 책을 펼쳐 글의 향기를 들이마신 뒤 첫 문장의 시선을 받고 호메로스풍의 예언을 읽듯이 문장을 읽는다. 그러고 나서야 그 책을 상자 안에 내 값진 발견물들 사이에 넣어둔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체코의 국민 작가 보후밀 흐라발의 소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의 한 페이지 만나봤고요. 지금 들으신 곡 고독은 나의 집, Solitude's My Home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금유시인이죠. 조르주 무스타키의 곡 마솔리뛰드, 나의 고독을 영어로 개사해서 부른 음악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곡가 겸 가수 로드 맥퀸의 음성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단조 작품 47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 디 몰토입니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오스모 벤스케가 지휘하는 핀란드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47 중에서 이악자 아다지오 디 몰토,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오스모 벤스케가 지휘하는 핀란드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유지원 씨, 요즘 너무 지쳤습니다. 조곤조곤 달래준 듯한 보사노바 음악도 신청 가능합니까?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아련한 선율에 나른한 목소리가 더해진 걸프롬 이파네마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더위 때문일 겁니다. 더위 때문에 분명 지쳤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The Girl from Ipanema, 주앙 지베르뚜와 아스트로드 지베르뚜의 음성, 스탄 게츠의 테너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88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지오소, 마르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헤브 오케스트라입니다.

마리스 얀소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터키 출신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파질 사이의 곡입니다. 그의 연주로 끄무르 비둘기 전해드립니다.

올라 야일로의 The Rose 2, 올라 야일로의 피아노, 막스 루이지의 첼로, 12 앙상블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신 음악, 파질사이의 음악, 그의 연주로 크므로 비둘기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Aspect of Love, 사랑의 이모저모, 사랑의 모습들 중에서 Love Changes Everything을 비롯한 대표 넘버곡 메들리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에스토레 스트라타가 주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홍콩 출신의 미국 작곡가 크리스토퍼 틴의 음악 1마일 넘어의 제때 Flocks a Mile Wide 크리스토퍼 틴이 주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종종 사연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방준혁 학생 늘 이 앞부분에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또 몇 학년인 누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얼마 전부터 토익 공부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공부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들으면서 힐링하고 납니다. 이 곡을 들으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입사해서 가장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토익을 안 봐도 된다였는데 좋은 점수 잘 빨리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릴 음악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2장조 작품 109 중에서 1악장 비바체 만원 트로프입니다.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북미 원주민들은 이 달을 숫자가 아니라 계절의 표정으로 기억했습니다. 알곤킨족은 6월을 야생따귀가 익는 시기라 하여 딸기달이라 불렀고, 오지부에족은 딸기 익는 달, 체로키족은 옥수수가 여물기 전 푸르게 자라는 때라 해서 푸른 옥수수달, 태와 푸에블로족은 잎들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계절이라 해서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 또 일부 크리족들은 물새들이 알을 낳는 시기라 해서 알 낳는 달이라고 불렀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이름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본 건 모두 같은 6월의 자연이었습니다. 퐁카족은 또 이렇게 불렀죠. 더위가 시작되는 달. 계절과 삶을 기억하는 이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 내게도 이 6월을 부를 이름 하나가 있다면 해야 할 일을 놓치고 후회하는 6월과는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이름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은 달.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으로 문 열었습니다. 1840년 일명 가곡에 만든 연가곡 하이네 시에 곡을 붙였죠. 시인의 사랑 중에서 12번째 곡 I'm Loyal Tendon John Moore Morgan 눈부신 여름날 아침에 자연을 통해서 실연의 고통을 회복해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골짜기 아래로 그러니까 실연의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위로, 애틋함 이렇게 가사가 노래하고 있거든요. 동정 어린 눈으로 꽃들이 날 바라보네. 바리톤 안드레아스 슈미트, 루돌프 얀센의 피아노 연주로 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6월에 어떤 명칭이 마음에 드세요? 딸기 익는 달? 나뭇잎이 짙어지는 달도 제 기억인 것 같고 우리 박봉룡님께서 버찌가 익어가는 계절, 그래요. 뭐 딱 6월이죠. 이 비슷한 제목의 또 프랑스 가곡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과일이 나와서 과일 계절 감각은 없어진 듯요.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에 온실에도 좋은 점,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계절 감각이 없어지는 건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6월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15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직 늦지 않은 달, 이 말을 주문처럼 되뇌이면서 후회하게 될 일을 미리미리 줄여보면 어떨까요? 나중에 올해 6월을 1년 중 가장 알찼던 달, 이런 이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이영서님, 저랑 마음이 통하셨네요. 아직 늦지 않은 달, 가장 마음에 드는 6월. 전상수님께서는 이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달. 맞죠. 이게 7월에 설치한다. 이렇게 또 전화 걸죠. 그러면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또 6월에 할 일일 것 같아요. 역시 19세기 독일 리트 이어드릴게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민요집 작품 번호 33 중에서 여섯 번째 곡. 다 운튼 임탈라 저기 골짜기 아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인의 진심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이별을 예감하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골짜기 아래로 물은 탁하게 흐르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댄 알지 못하죠. 당신은 사랑과 변치 않음을 말하지만 그 말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디엥, 틸만 홉스토크의 기타 연주입니다.

소프라노 리타 슈트라이의 음성으로 듣는 독일 민요는 참 뭔가 리듬감이 있는 참 매력적인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민요 Behind der Bürgermeister von Wesel 베젤의 시장 이름이 뭐지? 였습니다. 뭘까요? 그 시장 이름. 재미나게도 이젤 당나귀라 그래요. 뭐 라임이 맞아떨어지니까 이런 게 또 민요의 맛이잖아요. 리타 슈트라이와 함께 레겐스부르크 대성당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들으셨고요. 먼저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독일 노래였습니다. 독일 민요집 중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또 민요군요. 저기 골짜기 아래로 작품번호 33의 6이었습니다. 테너 크리스토프 브레가르딩이 불렀고요. 틸만 홉스턱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건너가 볼게요. 역시 19세기 작품입니다. 루이지 아르디띠의 일바지오, 입맞춤 들어보시죠. 내가 바라는 건 보석과 진주가 아니라고. 그대 눈빛은 나의 기쁨, 그대 입맞춤은 나의 보물. 오세요. 더는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그대 품 안의 황홀함 속에 난 살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음성입니다.

더운 여름에 들으면 제격인 나폴레, 나폴레 칸초네였나요? 19, 20세기 이탈리아 가곡의 왕이죠. 프란체스코 파올로 도스티의 마레 기아레, 이 푸른 바다란 뜻입니다. 헌데 이 나폴리 어촌 마을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 마레 기아레의 풍경과 달빛 아래 창가에 연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낭만적인 세레나데였습니다. 그 창가의 연인 이름은 까룰리고요. 테너 알피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 루이지 아르디띠의 작품 일바치오 입맞춤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가 불렀습니다. 아, 6월이 특별하신 우리 노나의 가족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박묘숙님, 손녀 100일이 있는 6월이라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김해에서 사연 주셨고요. 그리고 조창현님은 아내분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있다고. 와, 진짜 특별한데요. 올해는 25주년 은혼식이라 더 준비 잘해야겠어요. 다음 25년을 위해서. 그죠? 용윤미님도 6월에 남편 생일과 결혼기념일이 있으시다고. 다들 특별한 6월을 보내시겠네요. 0504 쓰시는 분은 오늘이 조금 아주 특별하시겠는데요. 작년 6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보낸 느린 편지가 도착했대요. 순식간에 1년 전 그때로 돌아간 느낌이었다고. 여행지에 있는 느린 편지 보이면 놓치지 말고 써놔야겠어요. 타임머신 같네요. 1년 전에 뭐라고 쓰셨나요? 지금 한창 추억을 더듬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4291 쓰시는 분. 6월엔 시원한 하얀 그늘 하나씩 심고 살고 싶어지네요. 어우, 멋진 표현인데요. 노래의 날개 위에 그늘 아래서 가만히 쉬어가시겠다고. 다음 곡도 더위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잠시 로고 들으시고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틴 재즈 감성이 살아있는 보사노바 풍의 노래였습니다. We're so good. 브라질의 재즈 뮤지션 엘리안 엘리아스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한호님께서 마룬 곡 중에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하셔서 저도 잠시 기억

곡을 더듬어 봤는데 Won't go home without you 아닌가요? 그죠? 진짜 비슷한데요? 아, 클래식 프로에서 팝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멜로디가 비슷합니다. 덕분에 김한호님 덕분에 저도 생각이 났어요. 조바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오페라 만임이 된 하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똑부러지는 여주인공 하녀 세르피나의 아리아 들어보시죠. 스티저소 미오 스티저소 성미급한 주인님. 이 독신을 고집하는 주인 우베르또를 쥐락펴락하면서 길들이는 당찬 아리아죠. 성미급한 내 주인님 그렇게 으스대봐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답니다. 결국 내 말대로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받아치는 노래죠. 뭐 제목 그대로 마님. 결국 둘이 결혼에 꼴이 나는 해피엔딩의 작품입니다. 소프라노 박혜성의 음성,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8세기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이 에우리디체를 구하기 위해 지하 세계에 도착한 오르페오가 잠시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였습니다. 게프로치엘, 얼마나 투명한 하늘인가. 카운트 테너 데이비드 다니엘스,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오페라는 조반니 바티스타의 작품이었죠. 마님이 된 하녀 중에서 마님이 되는 하녀 세르피나가 부르는 성미급한 주인님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이 불렀고요. 베르트랑드 빌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뭐 중간에 칫칫 하는데 와 진짜 주인을 이렇게 길들이다니. 윤은구님께서 참 귀엽고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소감 남겨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비아졸라의 치킬링 데 바친, 바친의 작은 아이 들어보시죠. 실제로 거리에서 장미꽃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을 보고 만든 노래죠. 그 가난한 아이들의 비극과 또 이를 외면하는 어른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부끄러움을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역시 아르헨티나 출신의 메조소프라노예요. 수잔나 몬카요의 음성, 땅고 퓨처의 연주입니다.

작은 꼬마야, 네 목소리로 엮은 꽃다발을 내게 주렴. 그러면 꽃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줄까? 너의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한 날 향해 상처가 될 세 송이의 장미를 던지렴, 작은 꼬마야. 가사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네요. 이 피아졸라의 단짝 시인 오라시오 페레르가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바친의 작은 아이, 메조소프라노 수잔나 몬카요가 불렀고요. 탱고 피티리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파리 북부 생드니에 10세기부터 약 800년 동안 프랑스 국왕과 왕비들이 안장된 왕실 묘지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생드니 수도원. 12세기 초 이곳의 원장이었던 아베 쉬제는 생드니 수도원 성당을 새롭게 고쳐 지으면서 고딕 건축의 출발점을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히

특히 성당 안을 가득 채우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에 큰 의미를 뒀죠. 색 유리를 통과한 빛이 성당 안으로 쏟아질 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성당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황금 문을 설치했고 그 사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까지 남깁니다. 그대가 누구이든 이 문들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한다면 황금과 그 비용에 경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작품의 장인적 솜씨에 경탄하라. 고귀한 작품은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렇게 고귀하게 빛나는 이 작품은 참된 빛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참된 문이신 그 참된 빛에 이르도록 인간의 마음을 밝혀 비춰야 한다. 이 황금의 문이 이 세상 안에 어떻게 자리하는지를 보라. 둔한 마음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 진리에 이르고 이 빛을 바라봄으로써 이전의 침잠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황금과 그 값어치에 감탄하지 말고 그걸 만든 솜씨에 감탄하라. 이 아름다운 빛은 인간의 마음을 밝혀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쉐제에게 아름다운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더 높은 세계로 이끄는 통로였는데요. 그는 특히 저녁 노을을 그런 빛의 한 모습으로 봤죠. 붉고 황금빛으로 물든 노을은 평범한 풍경마저 새롭게 보이게 만든다. 마치 흔한 돌멩이가 황금으로 변한 것처럼 익숙한 세상이 잠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순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좀 더 깊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생각과 닮은 시를 남긴 시인이 있습니다. 19세기 초 북부 개신교 신자였던 시인 카를 구트리프 라페. 그는 거룩함이 꼭 성당 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연도 하나의 성당이 될 수 있고 집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 속에서도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고 봤죠. 그가 쓴 작품이 바로 저녁의 붉은 빛 속에서를 뜻하는 임 아벤트로트, 저녁 노을에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의 빛이 내 조용한 창 안으로 스며들 때 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늘을 제 가슴에 품고 이 가슴이 멈추는 날까지 당신의 빛과 온기를 마시겠습니다. 쉐제 원장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발견했던 초월의 빛을 저녁 노을 물든 자연 속에서 발견한 라페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 바로 슈베르트의 도이치번호 799, 저녁 노을의 임 아벤트로트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저녁 노을의 도이치번호 799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슈베르트의 합창곡 골랐습니다. 곤돌파러 곤돌라의 뱃사공 도이치번호 809 아놀드 쉔베르크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단편소설의 위대한 경지를 읽은 작가 레이먼드 카버. 그가 단편소설만 썼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엔 그가 평생 알코올 중독과 가난에 시달렸다는 것,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비좁은 집안에서 세탁소에서 혹은 주차장의 차 안에서 글을 썼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편소설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고

노래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레이먼드 카버는 삶이 내게 허락한 건 작고 단단한 것들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겨우 허락된 것들로 위대한 단편 소설을 남긴 레이먼드 카버가 작고 허술한 것들을 껴안고 하루를 보낸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작고 허술한 것들도 언젠가는 꽃밭을 이루기도 하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데소리또라는 곡이었습니다. 나의 보물, 작은 보물이라는 의미죠. 아르빠 연주였는데요. 중남미의 그 원주민 민속 하프죠. 일본의 아르빠 연주자인 미카 아게마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드린 노래는 레오넬 가르시아라는 멕시코의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제목이 Pequeñas Grandes Cosas, 작지만 위대한 것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촛불 밝힌 기념일, 조비엠을 연상시키는 멜로디, 아기 같은 너의 향기, 좋은 커피 향기로 눈뜨는 아침, 인생은 흘러가지만 사랑하는 습관만은 결코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한 곡이었어요. 레오넬 가르시아의 Pequeñas Grandes Cosas, 작지만 위대한 것들이라는 노래 두 번째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정혜신 씨, 주말에 휴식 취하면서 들으니 더욱 좋더군요. 오늘도 좋은 음악들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지난 방송들을 다시 들으셨나요? 그리고 송현미 씨, 퇴근 후 저녁 만들며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친구 집에서 남편은 출장으로 집이 비어있네요. 오로지 집에 홀로 좋은 음악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요? 라고 하셨어요. 가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진짜 그런 거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송현미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음의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 파스퀄레, 코믹 오페라죠. 돈 파스퀄레 가운데 산막에 흐르는 아리아입니다. 에르네스토가 연인 노리나에게 사랑 고백하는 아리아인데요. 제목이 4월의 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Come gentil la notte a mezzo aprile. 이 곡을 오늘은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 리카르도 프리차가 지휘하는 밀라노 지우세페 베르디 교향악단과 밀라노 지우세페 베르디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세 곡의 음악으로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ong for an Evening in June이었어요. 6월의 어느 저녁을 위한 노래라는 곡. 질리언 호튼이라는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습니다. 직접 곡을 쓰고 노래해 주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 두 번째 5월의 음악은 슈만의 가곡집 시인의 사랑 작품 번호 48 가운데 첫 번째 곡이죠. 아름다운 5월에였습니다. In Wunderschönen Monat Mai라는 이 아름다운 5월에라는 곡을 오늘은 비올라 편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티머시 리다우트의 비올라 그리고 프랑크 두프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도니제티의 오페라 돈 파스쿠알레 가운데 4월의 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였는데요. 이 곡은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가 노래했고요. 리카르도 프리차가 지휘한 밀라노 지우세페 베르디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공숙경 씨. 오,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쫀쫀하고 힘찬 음성에 저녁시간 다시 힘내봅니다 라고 하셨고 강인숙 씨, 와 티머시 리다우트의 비올라를 들려주시다니 온화한 목소리로 5월의 회고 같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시뮤 씨는 바람 부는 산책길에 듣고 있는데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음악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승은 씨의 신청곡인데요. 그 전에 유화자 씨가 사연 보내주셨네요. 해외에서 처음 들리는 라디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금 뭐 잠시인 것 같지요? 해외에 계시면서 또 세상의 모든 음악 잊지 않고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승은 씨께서 모세다드스의 에레스두라는 곡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곡이 나올 때마다 늘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2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곡이 2위라면 도대체 그 당시 1위 곡은 얼마나 좋은 곡일까 하고 궁금해졌어요. 에레스두를 2위로 만든 1위 곡 뭔지 모르지만 신청해도 될까요? 언제나 듣고 있으니 편하실 때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1위 곡이 뭐였지를 그렇게 찾아보진 않았었는데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우승곡은 그 당시 룩셈부르크 대표로 출전한 프랑스 가수 안느 마리 다비트라는 가수가 노래한 곡인데요. 샹송입니다. Tu te reconnaîtras라는 곡이에요. 넌 너를 알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곡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뭐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해도 그 1등을 하지 못했던 다른 노래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이 있죠. 비일비재한데요. 바로 그런 두 곡이 아니었나, 그런 경우의 두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도메니코 모드니오의 깐쩐의 Nel blu dipinto di blu volare 였어요. 이탈리아 산네모 가요제에서 우승하면서 1958년 그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도 나가게 됐죠. 도메니코 모드니오가 이 노래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는 3위에 머물렀지만 그 당시 1위였던 앙드레 클라보의 샹송보다도 세계적인 큰 히트곡이 됐지요. 그리고 그래미 올해의 레코드상을 수상한 유일한 유로비전 출전곡이라고도 하네요. 네, 도메니코 모드뇨의 노래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스페인의 모세다데스의 에레스투를 이기고 1등을 차지했던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의 우승곡 프랑스 가수 안마리 다비드가 노래한 룩셈부르크 대표의 노래 Tu te reconnaîtras라는 곡이었습니다. 넌 너를 알게 될 거야, 너를 알아보게 될 거야 라는 샹송이었습니다. 1666번 쓰시는 분, 197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1위 곡이 이 곡이라니요. 모세다데스 곡이 훨씬 잘 부른 것 같습니다. 귀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귀에 익은 곡이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이 그 안마리 다비드의 Tu te reconnaîtras 이 샹송도 혹시 찾아보시면 가사도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책 선물입니다. 독자의 감각을 깨우는 책을 슬로건으로 예술 문화 분야의 다양한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클로브에 두 권의 신간을 묶어서 아주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클래식 음악을 쉽고 편하게 소개해온 음악작가 김태용의 신간인데요.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룬 최신 영화 타르, 세계를 뒤흔들었던 OTT 드라마 오징어 게임부터 영화 원더우먼, 더 배트맨, 블랙미러 같은 액션 영화까지 영화에서 특별한 장면을 만들었던 클래식 음악들을 찾아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징까지 설명해 줍니다. 30편의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클래식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책,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을 애청자 10분께 드리고요. 이 책과 함께 고전 미술도 즐길 수 있는 책을 한 권 더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국가공인 가이드로 활동해온 작가 이혜준의 신간 화가들의 미술관입니다. 모네, 듀샹, 피카소와 같이 세상을 바꾼 거장들도 미술관에서의 배움을 통해 성장했죠. 이들은 루브르 박물관의 어떤 작품에서 멈춰 섰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영감을 주고받은 선후배 예술가들의 작품을 나란히 놓고 감상해보는 흥미로운 감상법을 제시하는 책 화가들의 미술관도 애청자 10분께 드립니다. 요즘 영상 작품에서 클래식 음악을 발견하는 책과 루브르 박물관의 고전 미술에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읽는 책, 이 두 권을 묶어서 즐기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 애청자 10분께만 선물하겠습니다.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진심이 담긴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10분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물로 드리는 책 가운데 영화관에서 듣는 클래식에서 소개한 영화 더 배트맨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전해드리죠. 영화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성악 버전이었는데요. 오늘은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아드리안 베르시옹의 지휘하는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구 반대편 대륙에선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축구와 오페라가 아주 뜨겁게 만났던 순간. 1990년 로마 월드컵이 시작되기 직전 로마의 유적지 카라칼라에서 열린 The Three Tenors in Concert죠.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로 이루어진 Three Tenors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그룹으로 기록됐고 The Three Tenors in Concert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축구 팬들을 클래식 팬으로 만든 공연, 클래식을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공연이기도 했죠.

들었죠. 기적적으로 돌아온 동료 호세 카레라스를 환영하기 위해서 또 호세 카레라스 국제백혈병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쓰리 테너는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물론 세 사람 모두 광적인 축구팬이라는 공통점도 있긴 하죠. 이날 더 쓰리 테너스 인 콘서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곡은 넬슨 도르마였습니다. 당시 영국 BBC는 월드컵 중계 예고편 배경음악으로 파바로티가 1972년에 녹음한 넬슨 도르마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띄웠죠. 카라칼라 콘서트 무대에도 이 곡이 등장했습니다. 본 공연에서 파바로티의 열창이 굉장한 환호를 받았는데 그보다 감동적인 순간은 앙코르 무대였습니다. 쓰리 테너가 함께 등장해 넬슨 도르마를 불렀는데 갑자기 성사된 앙코르여서 그들은 손짓으로 소절을 나누어 부르게 됐죠. 그러다가 클라이맥스를 앞둔 부분에서 서로 먼저 부르라며 다정하게 손짓을 주고받다가 아무도 부르지 못하고 한 소절이 지나간 유쾌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연출보다 더 아름다웠던 순간, 우정이 빛난 순간이었죠. 이어진 클라이맥스에서는 쓰리 테너가 함께 열창했고 청중들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이들의 열창에 화답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쓰리 테너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장면. 그리고 지휘자 주빈 메타까지 함께 어깨동무하며 감격을 나누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던 그날의 공연. 참 좋았죠. 이후로도 쓰리 테너의 월드컵 공연은 세 번 더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대단한 화제를 모으면서 월드컵의 상징적인 문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쓰리 테너의 등 뒤로 펼쳐진 카라칼라의 풍경이 굉장해서 꼭 저곳에서 오페라 공연을 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를 만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축구와 오페라가 뜨겁게 만났던 장면, 1990년 로마 월드컵 때 펼쳐진 The Three Tenors in Concert, 카라칼라에서 열린 이 공연의 앙코르 장면에 흐르던 네순도르마,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말라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앨범에 수록된 곡 한 곡 더 전해드리죠. 본 무대의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메들리 곡입니다.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그리고 지친스키의 빈 빈 오직 너만이, 그리고 라카예의 아마폴라, 네 번째 곡은 디카푸아의 오솔레미오, 이렇게 네 곡의 접속곡 쓰리 테너스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메들리 네 곡의 메들리였습니다.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그리고 시친스키의 빈빈 오직 너만이, 그리고 라카이의 아막폴라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은 디카푸아의 오솔레미오, 이렇게 네 곡의 접속곡이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렇게 세 명의 테너가 함께한 무대, 스리 테너스의 무대 공연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뮤직 인사이드 전해드렸는데 664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팩트체크를 수정을 좀 해주셨어요. 네, 제가 잘못 전해드린 점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1990년 월드컵은 로마 월드컵이 아니라 이탈리아 월드컵, 국가 이름을 쓰죠. 이번에는 세 개의 나라가 함께하기 때문에 북중미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가 아니라 국가 이름. 그래서 19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이고요. 전해드렸던 이 공연이, 스리테너 공연은 월드컵 직전에 했던 공연이 아니라 결승전 전야제 공연이었습니다. 1990년 7월 7일에 있었던 로마의 그 카라칼라 대욕장에서 있었던 공연, 저 결승전 전야제 공연이었다는 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신용석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들어왔던 아티스트인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도 많이 접한 팻 메스니 그룹의 음악 신청합니다. 1989년 앨범 Letter from Home의 수록곡 중에서 Dream of the Return, 보컬리스트 페드로 아스나르의 목소리 정말 예술 수준인데요. 그룹 멤버들의 연주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해질 무렵의 하늘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하시면서 정하신 곡 먼저 들으셨어요. 팻 메스니 그룹의 Dream of the Return. 팻 메스니가 작곡했고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가수, 이 그룹의 멤버이기도 하죠. 페드로 아스나르가 스페인어 가사를 쓰고 또 직접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3584번 쓰시는 분, 제가 가진 관련 음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네요. 이 곡은 가사도 훌륭하고 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참 내가 좋아하던 곡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올 때 또 다른 느낌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전해드린 곡, 마이클 브레커의 테너 색소폰,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 이 두 연주자 모두 팻 메스니와 함께 작업을 참 많이 한 연주자들이죠. 그 두 연주자들, 그리고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와 브라이언 블레이드의 드럼 연주가 함께한 곡 소토 보체라는 곡이었습니다. 속삭임이라는 곡이었어요. 이번에는 두 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7219번 쓰시는 분, 매일 저녁 아이들과 식사하며 듣고 있어요. 제가 깜빡해도 아이들이 틀라고 난립니다. 가능하다면 큰아들이 좋아하는 이 곡 듣고 싶어요 하셨고, 8805번 쓰시는 분, 열혈 애청자 마산에 사는 9살 한예준입니다. 아빠 폰을 빌려서 문자해요. 요즘 피아노로 연습하고 있는 이 곡 꼭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두 집의 신청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기타 노다케시 감독 주연의 1999년 영화죠. 여름이면 늘 생각나는 영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이기도 하죠. 기쿠지로의 여름 OST에서 썸머,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영어 제목은 그렇죠. OST에서 Forbidden Colors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카모토 류이치의 테마곡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곡이죠. 영국의 가수 데이빗 실비안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에서 어느 여름날 였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지브리 애니메이션이죠. 히사이시조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그 전에 음악 역시 히사이시조의 영화 음악이었죠. 기쿠지로의 여름 OST에서 썸머 가장 먼저 들으셨습니다. 9792번 쓰시는 분 병상에 누워서 눈을 감고 이어폰으로 아베마리아를 들으니 감사의 눈물이 흘러 몇 자 적어봅니다. 나는 음악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토요일에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급성 후두개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큰 병원 응급실로 들어와서 입원 3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호전되어가는 걸 느끼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9792번 쓰시는 분도 건강 얼른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바흐의 곡을 두 곡 이어드리죠. 먼저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 가운데 사라방드입니다. 이 곡은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바흐의 곡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에게는 환상의 폴로네즈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많이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입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7 가운데 폴로네즈를 프랑스의 두 형제가 주축이 된 가족 안데스 음악그룹 로스 차코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바흐의 곡을 안데스 악기로 안데스 음악 스타일로 연주해 주었죠. 그 전에는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816 가운데 사라방드였는데요.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도 바흐의 곡을 편곡했는데요.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가운데 샤콘네를 연주 편곡해서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미페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이고요. 도미닉 밀러의 기타 알레한드로 레르네르의 목소리입니다.

작가 에코니 가오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소설로, 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냉정과 열정 사이로 잘 알려진 작가죠. 그런데 소설가로 흔들림 없는 명성을 얻은 뒤에도 에코니 가오리는 계속 어린이를 위한 글을 써왔습니다. 그녀가 어린이를 위해 또 그림책을 좋아하는 어른을 위해 쓴 작품 중에 몬테로소의 분홍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항구에 있는 부유한 노부인의 집에 사는 하스카프라는 고양이가 날마다 꿈에서 본 분홍벽을 가진 곳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에코니 가오리는 그 분홍벽을 화이트 와인으로 쪄낸 연어 같은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보다 멋진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닷가의 빛바랜 분홍벽을 잘 그려내고 있죠. 이 그림책에 나오는 몬테로소는 이탈리아 북서부 리비에라 해안에 있는 다섯 마을 칭쿠에테레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몬테로소 알마레라고 하네요. 냉정과 열정 사이 같은 소설이 어쩌면 훨씬 반향도 클 텐데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계속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에코니 가오리는 이런 질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녀는 어린이가 냉정하고 엄격한 독자라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글을 꼭 쓰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른보다 어린이가 엄격한 독자인 이유는 어린이들은 모처럼 샀으니까 끝까지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독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너 페이지 읽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독자이기 때문이고 이 책이 마음에 들었으니 작가의 다음 책도 사야겠다는 결심 같은 건 하지 않는 독자라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죠. 대신 어린이 독자는 한 번 재밌다고 느끼면 몇 번이고 다시 꺼내 읽기 때문에 그런 깔끔함이 좋아서 어린이 독자에게 승부를 걸고 싶었다고 에코니 가오리는 말합니다. 어린이 독자에게

이 책이 마음에 들어요 라는 말을 꼭 듣고 싶어서 말이죠. 글을 쓰는 기준, 삶을 바라보는 기준, 친구를 만드는 기준,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쿠니 가우리가 어린이 책을 쓰는 기준처럼 말이죠. 어린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 썼다는 이 작가의 시선처럼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은 어디일까? 내가 사랑하는 건 어느 방향에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설가 에쿠니 가오리가 어린이 책을 쓰는 이유. 어른보다 어린이가 엄격한 독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네, 다른 생각 없이 그저 재밌으면 읽고 재미없으면 책을 덮어버린다. 그것이야말로 엄격한 독자이겠죠. 네, 에쿠니 가오리의 이야기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리베라, 런던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소년합창단이죠. 성필립 소년합창단에서 이름이 리베라로 바뀌었죠. 리베라의 상투스 전해드렸습니다. 바헬벨의 캐논을 바탕으로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오늘 끝곡은 비지어데어의 피아노 연주 Moments to Remember

Moments to Remember, 비지어드의 피아노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재영,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운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운반 매주 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협주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음원 준비했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모니크 델라 브루숄레리의 피아노, 야노슈 페렌치크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6년 스테레오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도 협주곡인데요. 피오트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네덴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윌리엄 슈타인버그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9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은지 명음악 오늘 첫 곡입니다. 말년의 브람스의 우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간주곡, 간주곡 모두 좋지만 두 번째 곡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 개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의 1, 2, 3번 아르카디 몰로도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르카디 블루도스. 수년 전에 내한했죠. 꽤 오래됐네요. 또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서정적인 곡도 잘 연주하지만 역시 블루도스는 강한 힘을 실은 테크니션으로도 명성이 높죠. 그 당시에 내한했을 때 저도 갔었는데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무대가 들썩거릴 정도로 엄청난 파워와 힘 이런 걸 동원해서 리스트의 단테를 읽고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전율이 이렇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계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의 1, 2, 3번 아르카디 몰로도스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표틀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준비했습니다. 나단 밀스타인의 연주, 뭐 유명한 연주죠. 이 밀스타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슬럼프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타고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슬럼프 없이 꾸준히 건강하게 연주를 했다는 점입니다. 밀스타인 자신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이 회고록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나단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윌리엄 슈타인버그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9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표트로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35, 나단 밀스타인의 바이올린 윌리엄 슈타인버거가 주연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59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주인공은 모니크 딜라 브리숄레리 여성 피아니스트입니다. 일세를 풍미했던 명 피아니스트죠. 전설이라는 말이 앞에 항상 붙습니다. 1915년생입니다. 파리음악원 1등으로 졸업하고 샤를 민시 지휘하에 데뷔 무대를 가져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죠. 무엇보다도 제3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널리 알려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지휘자들과 활동을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1966년 자동차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이 마비가 돼서 연주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7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말았습니다. 음반 수가 많지 않죠. 오늘 감상하실 음반은 세상을 떠나던 해인 1966년 레코딩된 마지막 레코딩입니다. 그 희소성에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강성의 피아니스트, 힘을 바탕으로 한 여성 피아니스트다. 테크닉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요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모니크 딜라 브르숄레리의 피아노, 야노슈 페렌치크가 주의하는 부다페스트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6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작품 번호 37 모니크 딜라 브리졸레리의 피아노 연주 1968년 66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하프너 제임스 레바인이 주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 35번이죠. D장조 켈 388, 하프너 전악장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전집으로 말할 때는 제프리 테이트와 함께 빠지지 않는 그런 레코딩이죠. 오늘 명언 유병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선 한적한 전원이 그립고 고요한 자연 속에선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편리함을 바라게 됩니다. 멀리 있는 풍경은 낭만적이지만 발이 닿은 자리는 치열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일상에 지쳐 마음의 그늘이 지면 세상이 아무리 눈부셔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주소를 먼 곳에 두기보다 지금 곁에 머문 익숙하지만 소소한 즐거움의 마음을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답답한 차 안에서 한적한 자연 속에서 이 라디오와 함께하는 행복처럼 말입니다. 대평가 억새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오돌뚝이 송소희의 목소리와 두 번째 달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앞서서는 한국 음악 그룹이죠. 억스의 연주와 노래로 대평가 들으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두 곡이었는데요. 멀리서 행복을 찾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작은 평온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가 침침하고 두 귀 잘 안 들려도 진짜로 밝게 보고 듣는 것과는 상관없지. 허망한 육근 육진 집착할 게 뭐가 있나. 천연의 혼돈홍 그 자체로 충분한 걸. 조선시대 장유의 시. 이사겸이 눈이 흐릿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시를 지어 보내왔기에 우스갯시로 답하다 였습니다. 이사겸은 이행진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 첫 구절에 나온 아도라는 말은 이것이란 뜻인데요. 눈이나 눈동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 진나라 고개지가 인물화를 그려놓고 몇 년 동안 눈동자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누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림 속에 혼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 속에 있다고 답한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죠. 또 허망한 육근과 육진에 집착하지 말고 천연의 혼돈홍 자체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육근과 육진은 불교 용어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을 통해 느껴지는 색, 소리, 맛 같은 것을 뜻합니다. 혼돈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인데 머리에 눈, 코, 입, 귀 같은 것이 없어서 하나씩 만들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황병기 작곡의 가라도, 황병기의 가야금과 안혜란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시죠.

황병기 작곡의 가라도. 가야금과 장구가 주고받는 깊은 울림 속에서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안혜란의 장구 반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임준희 작곡의 달하입니다.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를 위한 달하, 앙상블 검은의 연주와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임준희 작곡의 달하. 검은고와 대금 그리고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서 달빛 아래에 서 있는 듯한 신비롭고도 고요한 분위기 전해줬습니다. 앙상블 검은의 연주와 강관순의 목소리였고요. 다음은 태평소 시나위입니다. 이민영의 태평소와 북, 황민왕의 장구와 꽹가리, 조봉국의 징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태평소 특유의 힘차고 구성진 소리와 장단의 흥겨움이 어우러져 한껏 신명을 돋워준 곡이죠. 태평소 신하위, 이민영의 태평소와 북, 황민왕의 장구와 꽹과리, 조봉국의 징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시를 노래하는 전통 성악곡 시조 가운데 사설 시조 어이하여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시조시가 긴 것을 의미하는데요. 3장 구성에서 첫 번째 장 사설은 이렇습니다. 어이하여 못 오더냐?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너 오는 길에 약수 삼천리와 만리장성이 둘렀드냐?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신비한 강으로 기러기 털조차 뜨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배를 띄울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으니 사람이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인 거죠.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지은 거대한 성벽입니다. 사설시조 어이하여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잠총급 어부의 촉도지 난이 가리웠드냐? 내 어이 그리 아니오더냐? 이백의 시 촉도난을 인용한 겁니다. 잠총급 어부는 중국 총나라를 다스렸던 전설 속 시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누에치기를 가르쳐서 잠총,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어부라고 부르는 거죠. 적도지 나는 총나라로 가는 길이 험하단 겁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종장사설입니다. 지금의 장상사하고 누여우터니 이제서 오는 고. 장상사는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한단 말, 누여우는 눈물이 비처럼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설 시조 어이하여를 홍원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사설시 주 어이하여 홍원기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정훈이 작곡한 달빛 정원 플레이톤의 연주입니다.

바리톤의 연주로 이정훈이 작곡한 달빛 정원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최악의 경우는 피곤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이죠. 작은 것에도 감탄하는 일에 무감각하다면 휴식이 필요한 걸지 모르겠습니다. 끝곡 날라리와 쟁이의 연주와 노래로 저 멀리 더 높이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바흐의 코랄 전주곡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 번호 645로 문을 엽니다. 크리스토프 바라티의 바이올린, 가보로 볼도스키의 트럼펫, 소마 디니에스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화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 번호 645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토프 바라티의 바이올린, 가바로 불도스키의 트럼펫, 소마디니에스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바흐가 나의 시냇물에 사는 유일한 가재라고 부르면서 아꼈던 제자인 요한 루트빅 크랩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두 대의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인데요. 빠르게 지시 없는 1악장, 2악장 아페투오소, 마지막 3악장 알레그로까지 기 펜손과 플로리안 헤예릭이 연주합니다.

스승인 바흐의 음악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당대 유행하기 시작한 우아하고 단순한 갈랑 양식을 조화롭게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음악가입니다. 18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루트비 크랩스의 건반곡 전해드렸습니다. 두 대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전악장을 오늘은 벨기에 출신의 연주자 기 펜손과 플로리안 헤이에릭이었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우보 협주곡 A단조 리용번호 461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논볼토, 라르게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가 우보 독주와 지휘를 맡아서 제피로와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오보 협주곡 A단조 리용번호 46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인은 오보 연주자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가 이끄는 제피로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골랐습니다. 리날도 하면 가장 유명한 아리아 울기하소서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주인공인 리날도가 부르는 다른 아리아 한 곡 들어보시죠. 1막 끝에서 리날도가 바람에게 길을 빨리 갈 수 있도록 호소하며 부르는 바람아 회오리 바람아 너희의 날개를 나에게 빌려주렴 준비했습니다. 카운터 테너 프랑코 파지올리가 노래하고요. 함께하는 단체는 제피라 발로바가 지휘하는 일 뽀모도로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주인공 리날도의 아리아 바람아 회오리 바람아 너희의 날개를 나에게 빌려주렴 들으셨습니다. 노래에는 카운터 테너 프랑코 파줄리 제피라 발로바가 지휘하는 일 뽀모드로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18세기 브뤼셀의 궁정음악가 피터판 말데레의 심포니아 G단조 작품 4-1번입니다. 알레그로 아사이 안단테 프레스토까지 필립 브라리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이 연주합니다.

18세기 프랑드르 음악가 피터판 말데르의 심포니아 G단조 작품 4일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플립 브라리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이었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을 나무의 곡으로 마칩니다. 산양, 오늘은 색다르게 미국의 재즈 건반 뮤지션이자 편곡자, 음악 프로듀서인 밥 제임스의 신디사이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신디사이저가 지닌 다양한 음색과 재즈 건반 뮤지션 밥 제임스의 상상력으로 색다르게 들어본 장 필릴라모의 사냥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최초로 사랑학 강의를 개설해서 닥터 러브라고 불렸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 그는 공립학교 특수교사를 거쳐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절 아끼던 제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지식은 가르치지만 정작 인생에 대해선 가르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 사랑학 수업을 개설했는데 주변에선 사랑을 꼭 배워야 해? 라는 빈정거림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책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가 바로 그 열매였습니다. 평생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던 레오 버스카글리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 속에서 흘려보낸 모든 순간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의 순간이다.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작품으로 105번 중에서 1악장 및 라이덴 샤프트리움 아우스트룩 격정적인 표현으로 였습니다. 고단 니콜리치의 바이올린과 에릭 르사주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불행 속에서 흘려보낸 모든 순간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의 순간이다. 교육학자 레오버 스카글리아의 말입니다. 1998년 그는 74살 나이에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쾌한 삶의 자세 아마도 그의 아버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주한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 가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길 우리가 영어는 잘하지 못해도 부를 줄 아는 오페라는 많다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선 브루의 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엘가 첼로 협주곡 핸델 앤 여왕 탄생일에 바치는 송가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 클라리넷인데요. 오늘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화요일이군요. 화목한 퀴즈도 있는 날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 오늘도 재밌는 경기 준비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변함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쇼팽 벤노레 작품으로 60번입니다. 넬손 프레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 벤노레 바르카롤 작품으로 60번 넬슨 프레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이달 6월의 주제는 5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5선지 위의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각 조별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조별리그 K조엔 포르투갈, 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가 속해 있습니다. 오늘 18일 포르투갈과 콜롬비아가 조 1위 자리를 놓고 겨루고 과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 본선 출전국이었던 콩고민주공화국, 예전엔 자이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콩고민주공화국이 반세기 만에 다시 본선에 올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자존심 우즈베키스탄과 조 3위를 위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6월 28일 일요일 오전 8시 반에 열리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의 경기에 앞서서 양국이 자랑하는 두 음악가의 연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944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피레스는 60년 넘게 무대에 오르며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스페셜리스트로서 세계적인 존경을 받은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피레스는 9살에 포르투갈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에서 우승해 주목받았습니다. 81살인 지금은 긴 연주자 생활에서 은퇴해서 포르투갈 농촌 지역에 예술센터를 설립해 교육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콜롬비아의 1977년생 지휘자 안드레스 오르스코 에스트라다는 지금 전세계 명문 악단이 앞다퉈 찾는 거장으로 꼽히면서 동시에 콜롬비아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을 맡아서 고향과의 끈끈한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대 콜롬비아, 콜롬비아 대 포르투갈. 당신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음악 듣고 나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쾌일 번호 466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포르투갈 대표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와 클라우디오 아바드가 지휘하는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죠. 바그너 작품 번호 70번 중에서 서곡, 이 곡은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안드레스 오르스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이었습니다. 6월엔 오선지 위에 월드컵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K조 포르투갈 대 콜롬비아의 경기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바그너 작품으로 70번 중에서 서곡이었습니다. 안드레스 오르조코 에스트라다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연주였고요. 앞서선 포르투갈의 대표 선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퀘일번호 466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아 바드가 지휘한 모차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6월 오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5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제시곡은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소야곡 1악장입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해서 이번 주에는 모차르트의 소야곡을 정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그런데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연주자를 떠올리시고 저희에게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저희가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연주자 소개합니다.

모차르트 세레나데 아이레 클라인의 나흐트 무식 퀘일번호 525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조르디 사바리지 위한 르 꽁스르 데 나스용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 자편 오늘의 당첨자는 4047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편식의 유혹 연주 자편 이 시간 꾸밀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입니다.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말했습니다. 불행 속에서 흘려보낸 모든 순간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의 순간이다. 6월 16일 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막스 브루, 비올라를 위한 로망스, 작품번호 85번이었습니다. 제린 얀센의 비올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미하엘 잔데를링과 루체른 심포니 내한 공연이 있는데요.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차이콥스키의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폴로네스,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 그리고 엘가 첼로 협주곡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첼리스트 한재민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이 루체른 심포니를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레퍼토리 중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입니다. 작품번호 85번. 그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고띠에 카푸치옹의 첼로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첼로 협주곡 작품으로 85번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고디에 카피숑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작품의 영감을 찾아서. 18세기 초 클라리넷이 처음 발명됐을 땐 음정이 불안정해서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량을 거듭하면서 점차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유럽의 각 궁정엔 탁월한 클라리네티스트가 고용돼 이 악기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일으켰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랬습니다. 그가 클라리넷의 참 매력을 발견한 것은 1780년경 빈 궁정의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타틀러를 만난 때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막역한 친구이자 음악 동료로 또 프리메이슨 동지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슈타틀러의 클라리넷 솜씨는 전 유럽의 소문이 자자했는데 당대 평론가들로부터 이런 극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클라리넷 소리를 듣기 전까진 악기가 이렇게 온전하게 인간의 목소리를 모방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드럽고 사랑스런 음색이었다. 모차르트는 슈타틀러에게서 영감을 얻어 1789년엔 클라리넷 오중주를 그리고 생애 마지막 해인 1791년엔 클라리넷 협주곡을 완성했습니다. 클라리넷이 포함된 실내악과 협주곡으로 두 곡 모두 클라리넷 연주곡목에서 최고의 걸작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클라리넷 5중주 A장조는 바이올린 2올,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현악 4중주에 클라리넷이 하나 추가된 편성인데 현악 4중주가 반주를 맡고 클라리넷이 주인공처럼 빛나는 작은 협주곡에 가깝습니다. 1789년 겨울 한 자선음악회에서 이 곡이 초연될 때 슈타틀러가 클라리넷을 연주해서 슈타틀러 5중주라고도 불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슈타틀러라는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연주력과 음악성은 최고였지만 유흥과 도박을 지나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는 남편이 그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직접 쓴 클라리넷 오중주 자필악보를 연주 여행 중에 분실한 게 슈타틀러였으니까 그럴만도 했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자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8세기 초 이 악기가 처음 발명됐을 땐 음정이 불안정해서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개량을 거듭하면서 점차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더욱이 유럽의 각 궁정엔 탁월한 연주자가 고용돼 이 악기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일으켰습니다. 모차르트도 그랬습니다. 이 악기를 주인공으로 협주곡과 오중주 작품을 남겼는데요. 두 곡 모두 모차르트가 쓴 최고의 걸작들입니다.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 18세기 초에 발명된 이 악기, 모차르트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이 악기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부부젤라, 2번 캐스터네츠, 3번 리코더, 4번 클라리넷.

코더 4번 클라리넷.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아유, 오늘은 들을 힌트가 없어서 클라리넷네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이것 오중주, 그 앨범은 581번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4악장 알레그레토와 변주곡, 라파엘 세베르의 클라리넷과 모딜리아니 현악 4중주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운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 남에게 더 베풀라고 하더군요. 내 주머니도 시원치 않은데 기대 없이 베푸는 마음을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커피 한 잔, 빵 한 쪽의 나눔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니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와, 3호1호 쓰는 분 존경합니다. 아, 배워야 됩니다. 배우겠습니다. 3호1호 쓰는 분 신청하신 곡 레오들리브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꽃의 이중창 신청하셨는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메디메스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음성이고요. 알랭 롱바르가 지휘하는 국립오페라 코믹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오들리브, 오페라 라크메 중에서 꽃의 이중창, 소프라노 메디메스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음성이었습니다. 알랭 롱바르가 지휘하는 국립오페라 코미크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51호 쓰는 분의 문장들을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조금 넘친다 싶을 때는 그런 베푸른 마음 먹기가 뭐 그것도 어렵겠지만 없을 때보단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런데 나도 말씀하신 표현처럼 내 주머니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마음 먹기 참 어려운데요. 아유, 진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51호 쓰는 분 같이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많이 배웁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헨델의 앤여왕 탄생일에 바치는 송가, 헨델 작품으로 74번 중에서 빛의 영원한 원천이요, 소프라노 이사 카타리나 게리케 음성, 티네싱 헬셋의 트럼펫과 노르웨이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곡과 함께 6월 16일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작가 김지연, 이가연,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손수 뜨개질을 해서 스웨터를 짠 사람, 그 스웨터를 선물 받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스웨터에 애정을 갖게 될까요? 스웨터를 직접 뜬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만든 사람은 어떤 실을 쓸까, 어떤 방식으로 뜰까 고민도 많이 했을 테고, 뜨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았네? 뭐 이런 경험도 있겠죠. 한마디로 이 스웨터의 한 땀 한 땀과 함께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악 작품에 대한 애정도 만든 사람, 작곡가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인가 중세 작곡가 기욤 드 마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말도 노래도 참으로 진실로 만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만드는 이의 열과 성이 살아있어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 음악과 함께하는 아침이에요. 6월 16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